0: 화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데이 사운드의 Enjoy였습니다. 9900님, 아이고, 이사한 지 2주 되셨군요. 아주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이삿짐 정리, 인터넷 설치하랴, 청소하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싶어요. 2주 만에 그래도 좀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인터넷이며 이런 이사하고 나서 뭐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는 거는 외국 나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나? 하긴 뭐 에어비 어쩌고 그런데든 미리 다 인스톨되어 있으니까 몸만 가면 되잖아요. 저는 유학 때 소파 카우치 하나 주문했더니 석 달 만에 받았고요. TV 연결 한 달 반 만에. 아, 다들 우리처럼 그렇게 막 기사님들이 막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예, 보지 못한 텐션. 어쨌든 이사하는데 수고 많으셨고 오늘 주말도 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9544님, 저 드디어 오늘 호프 보러 갑니다. 러닝타임이 156분이라서 팝콘이랑 콜라까지 사들고 준비 중이에요 라고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진짜 오늘 시간을 좀 내봐야 하나. 네, 광고 듣고 그러면 토요일 1부 이어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두루 누리라고.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준비된 첫 곡은요, 김광석의 목소리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참 다정하죠? 혼자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가벼운 농담 한마디 건네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김광석 4집에 들어있고요. 또 같이 동물원을 활동했던 김창기 씨가 만든 노래예요. 자, 그러면 게으른 소파의 노래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로 시작할게요.

들으신 곡 프롬이었어요. 느린 여름의 노래. 사실 이거 드라마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저희 작가님이 서운해하셨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임시완 배우랑 설현 배우가 주연했던 드라마 사운드 트랙이었어요. 느린 여름의 노래. 뭔가 내 속도에 맞게 여름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런 내용의 노래였는데 진짜 뭔가 한숨 돌리는 그런 여유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어지는 곡은 루이스 앵히키라는 뮤지션의 If You Want To Be A Lover. 그 60년대 미국에서 보사노바가 재즈와 만나면서 아주 엄청난 케미컬이 일어났었죠. 그때 여러 브라질의 음악가가 미국 본토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도 네, 약간 다른 뭐 조앙 질베르트라든지 조앙 또 탐 조빙에 비해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루이스 앵리키. 아무튼 기타 치시고 싱어송라이터고 그 유명한 스탠 게츠와도 같이 협연을 하셨습니다. If you wanna be a lover. 그리고 한 곡 더 이어드릴 곡은 그 유명한 빌 위더스의 Lovely Day인데요. 이게 버전이 좀 달라요. 독일 출신 형제 프로듀서 The Berman Brothers의 그 스튜디오 리우라는 그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데, 팝 명곡들이 아예 처음부터 브라질 히우 디자네이로에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네,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곡의 브라질풍의 노래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중국인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주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원과 충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부터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30도를 넘는 곳들도 많고요. 서울도 28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폭염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32도까지,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막바지 장맛비도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 일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 부근 사고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0대인 우리 부부는 요즘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자차로 다니고 있는데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던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의 입차 알림이 들리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면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인사하면서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해요. 이전까지는 그냥 소파에 누워있다 미적미적 일어나서 왔어?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 정말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웃을 일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결국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거다. 요즘 뭐 너튜브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뭐 장난으로 시작하셨든 아니든 간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라는 말을 뱉는 순간 남편을 또 아내를 애 많이 쓴 사람으로 여기면서 존중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아침 가족들도 한번 물론 형편되는 분들만 시도해보면 어떨까 추천해보면서 7월 25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했습니다.

들으신 곡은 우크렐레 피크닉이 노래했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라는 노래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부부 그래도 60대가 넘어서도 저런 분위기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잘 살아오셨다는 반증 같습니다. 부부들은 진짜 싸울 때라도 존댓말을 써야 하는 법 같은 걸 만들면 지금보다 한 반 정도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나이 들어서 해보게 됩니다. 괜히 그냥 나이 차이 좀 난다고. 예. 자, 딴 얘기였고요. 요즘 식당 일을 하는 저희 남편은 점심때면 등이 다 젖도록 뛰어다녀요. 주말에 도와주러 가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고생한 남편한테 정말 수고 많았다 하면서 제가 꼭 안아줘요. 이렇게 의 좋은 부부 얘기가 연이어서 등장을. 4944님. 와, 남편 진짜 힘나시겠습니다. 계속 행복하시고요. 또, 야, 진짜 인꼬 부부들 사연을 모아서 이렇게 주셨나 봐요. 4536님은 남편이 잠도 많고 새벽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보니까 아직 좀 젊으신 분 같은데 배라도 든든하라고 미숫가루를 타서 보냈거든요. 근데 날이 굳어서 고생 많이 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남편 들어올 시간 맞춰서 에어컨 틀고 기다립니다. 야, 오늘 아침에 뭐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띵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부도 가끔 싸우겠죠? 네. 이어서 5690

님, 갑자기 시댁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요. 설레면서도 좀 긴장이 됩니다. 아이 뭐 죄지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신청하신 노래 윈디시티 엘리뇨 프로디고라는 곡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인디 씬을 정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숱한 밤들 함께 들었습니다. 이종신님, 은퇴 후에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탱고를 배우고 싶었다고 같이 배우자고 꼬셔요.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고. 맞는 말인데 저는 춤추는 거는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아내를 위해 한번 용기 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이러면 하세요. 예, 제가 언젠가 인터뷰 때 60 넘으면 아내와 한번 탱고를 배워보면 어떨까라고 진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더라고요. 막상 다가오니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아마 뭐

0: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마음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할 때처럼 내가 먼저 다시 제안하기는 좀 어려운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아서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 1127님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거든요. 근데 좀 너무 멀리 간 얘기지만 고등학교 다니던 30년 전보다 정확하게 30kg가 쪄 있더라고요. 아, 계산이 딱 떨어지네. 1년에 1kg씩 찌신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양호한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비해서는 거의 두 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아무튼 건강 다른 데가 이상 없다면 네. 4285님은 와 대박 생일 선물로 케이크 교환권을 3개나 받았는데요 다 다른 지인들이 보내준 건데 똑같은 브랜드에 맛까지 똑같은 거 있죠 야 이건 지인들이 뭔가 성향이 너무 비슷한 분들하고 지내시는 게 아닐까 진짜 그러기도 신기하다 어떻게 3명이서 똑같은 브랜드에 어떻게 맛까지 똑같을 수가 있지? 저희가 그러면 이색적으로다가 저희 오늘 아침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요거트 세트 예, 요거를 생일 축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자,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 오 계시고요. 2부 끝곡으로 우리 2064님이 신청하신 오랜만입니다. 장미 여관의 봉숙이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2: 푸른 파도가

0: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이 노래 들려드린 날 진짜 미니 게시판에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셨더랬는데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노래만 반복 재생해서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후바스탱크 형님들께 감사하고 덕분에 마음 잘 추스렸습니다. 지금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애 둘 아빠예요 라고 너무 다행이네요. 4677님 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노래 나올 때 위에 그 하트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주시면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들 저희가 조금 지나서라도 예, 하트 많이 받은 곡들 중심으로 주말 3부 첫 곡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딩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때는 뜻도 모르면서 이 노래를 좋아했죠.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 뜻을 알게 됐더니 아마 저 같은 그 시절 초딩들 많을걸요? 맞아요. 5802님 어릴 때는 말은 따라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하다가 약간 귀가 트여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팝송이 그래도 한두 곡 정도는 있죠. 저는 Old and Wise라는 노래 와 그렇게 깊은 뜻이 그냥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효소에 대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네, 90년대부터 활동했죠. 캐나다 출신 밴드 니클백의 How You Remind Me 들었습니다. 여름 감기에 걸려버리신 진세은님, 목이 아픈 건 아닌데 콧물이 비처럼 주룩주룩 콧물 폭우가 내리고 장마 같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혹시 식사하고 나면 콧물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비슷한 동질감이라도 좀. 아무튼 진짜 이거 너무 오래되면 한번 이비인후과 가보시는 걸로. 네. 1132님은 딸한테 방 좀 치워라 했더니 내 방인데 왜 엄마가 잔소리를 해? 나는 그냥 이런 더러운 내 방이 좋아. 야, 전형적인, 예,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꼭 지 아빠 같아가지고 너무 얄미워요. 예, 이러다 또 뭐 엄마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런 나를, 예, 기다리면서 힘내시죠. 보니까 딱 전형적인 증상이네요. 네. 내가 뭐 안 치운 게 미안한데 그냥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우리님,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긴데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예쁜 옷을 선물해 준 거 있죠? 야, 생일까지 챙겨주는 동료들의 마음 씀씀이에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몰래 딱 챙겨서 짜잔 해주는 게 더 받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님처럼 놀라니까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런 동료들을 위해서 신청곡도 너의 의미, 아이유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주말인데 우리님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아이유 그리고 끝에 넌 누구니 김청환님의 너의 의미 그리고 9111님의 신청곡 윤하 기다리다 이어드렸고요. 헬스 시작한 지 6개월 차인데 아직도 힘들어요. 평일엔 더 힘들고 고등학생 아들 학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까지 해놓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20년 차 워킹맘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대단하신 거죠. 안 힘들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헬스를 6개월 동안 하셨다는 게 더 대단합니다. 9111님 네, 기다리다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니니까 연차 껴서 가는 2박 3일 짧은 여행 말고요. 일주일 넘는 장기 여행 가고 싶어요. 이래서 다들 대학생 때 여행을 그렇게 가라고 하나 봐요. 직장인 여름방학 2주 이런 거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직장 생활하면 근데 뭐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쓰면은 한 열흘 정도 비울 수 있지 않으신가요? 회사마다 다 또 다르니까 다은 씨 좀 잘 알아보시죠. 예. 2081님은 아침에 1시간 내내 걸으면서 찾은 네잎 클로버를 사진을 이렇게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 중에 지금 14개의 네잎 클로버 속에 5잎 클로버가 몇 개가 숨어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눈이 컴컴해가지고 일단 맨 왼쪽 위에 하나가 무궁화처럼 피어있는 거 확실하게 보이고 예 아무튼 야 네잎 클로버를 14개나 따셨으면 복을 그냥 네 이 숫자만큼 좋은 일 일어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김재현님의 신청곡으로 모브닝 너의 이름 청춘 함께 듣죠. 언젠가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무더위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연일 늘어나고 있고요.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면서 경주에 이어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대구 달성군 남부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이 북한 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오늘도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까지 비구름이 내려와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오늘 소나기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자, 이번 주 주제는요, 듣기만 해도 힘나는 기력 보충송 되겠습니다. 여러 팝스타들이 정말 무대 위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을 보여주지만 정말 이 팀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전설의 밴드가 있죠. 자, 롤링스톤즈의 이야기인데요, 인더스타즈라는 이분들의 신곡입니다. 64년 차 올해로. 야, 정말 믹재거라는 분들, 뭐 요즘 MZ들도 워낙 이분은 뭐 이슈메이커이시기도 하고, 또 뭐 이어드릴 노래 Moves Like Jagger라는 곡 때문에 재거가 뭐야? 라고 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셨을 텐데요, 정말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믹재거, 특히 롤링스톤즈는 정말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주인공들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영국 젊은이들. 지금은 뭐 지금 살아계신 멤버가 키스 리처드 그리고 믹 재거. 근데 원래 월드 투어가 이번에도 잡혀 있었는데 키스 리처드의 관절염 때문에 이게 지금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실 텐데, 그럴 만도 한 게 두 분 다 82이세요. 근데 이때 지금 25집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4년차 밴드의 새 곡, In the Stars라는 곡, 그리고 말씀드린 Maroon 5의 Moves Like Jagger. 하도 무대 위에서 가만히를 안 계시니까 이분이, 예, 그렇다고 뭐 무슨 그러니까 막춤이에요. 막 보고 있으면 그냥 막 움직이는데, 아, 그게 아무튼 좀 독특하다 이거죠. 예, 정말 뭐 진짜로 그 움직임을 그 영감을 삼아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Maroon 5의 Adam Levine이 직접 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롤링스톤즈의 신곡 In the Stars, 그리고 Maroon 5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했죠, Moves Like Jagger 이어드립니다.

네, Maroon 5 Moves Like Jagger. 앞서 이 재거의 재거가 몸담고 있는 롤링스톤즈의 신곡 In The Stars에 이어서 1 플러스 1으로 들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흠뻑쇼라는 아이템으로 여름 축제의 대명사가 된 싸이의 곡입니다. 싸이와 자이언티가 함께한 I Remember You. 네, 정말 그 에너지는 정말 볼 때마다 작년인가 한번 MBC에서 그 여름 공연 막 물 쏘고 하는 거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좀 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아, 싸이의 I Remember You에 이어서 같은 회사 식구가 됐죠. 네, 화사 B네이션의 가족으로 얼마 전 또 크게 사랑받은 Good Goodbye라는 노래. 자, 이렇게 두 곡을 1 플러스 1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그 이사 사모님이 남편 바지 수선 하나가 재봉틀이 고장 나가지고 손으로 손 빠듯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갑다는 줄 알았더니 참 귀찮다고. 예, 재봉틀이 짱이죠. 네, 자 오늘 끝곡은요 네덜란드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Clark & Smack이라는 팀과 PWNT, 여기도 줄임말인데 Play What's Not There라는 팀이 함께 만든 노래 Nothing Is Forever라는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학창시절 장래희망에 다들 판사, 의사 적어낼 때 전 당당하게 영화감독이라고 썼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모로 말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한 길을 가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든 이왕 말아먹을 거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맛깔나게 말아먹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숨지 말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한 번쯤 뛰어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원전 300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할 때 더위에 지쳐 쓰러진 병사한테 힘을 주는 방법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가져온 눈에다가 꿀과 과일즙을 뿌려 먹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거 완전 빙수잖아요. 세계 정복 한복판에서도 빙수는 못 참나 봅니다. 시대는 달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은 달라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꿉꿉함 없는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음식으로 달래기. 여름에 이것만한 호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음악도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25일 토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장현주의 썸띵 스페셜 듣고 왔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란 사람도 더위 앞에서는 별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까 오프닝에서 해봤는데 괜히 뭐 세계 정복한 사람도 우리랑 다를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더위를 견뎌내는데 이 꿉꿉한 습한 날씨를 이겨내는데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이 습한 날씨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실까요?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한 빙수 한 그릇으로 이겨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원하게 뭐 바닷가라든지 계곡으로 여름 피서를 떠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니 해도요. 사실 밖에 나가면 다 덥고 땀나잖아요. 저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 에어컨 빵빵하게 파워 냉방으로 켜놓고요. 또 그렇게 되면 추우니까 이불 살짝 덮고 그냥 잠 옷 입고 뭔가 상쾌하게 집에서 쉬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시간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어디 계시든 시원하게 여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뭔가 여름에 기분 좋게 들을 만한 노래 같아서 장현주의 썸띵 스페셜을 골라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너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채 100분도 안 되시는데 출연한 가수분들 라이브 영상도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들 쇼폼 콘텐츠로 올리고 있거든요. 주말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구독해주셨다가 재미난 콘텐츠들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에 이 채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너튜브 채널 만들고 나서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이렇게 너튜브에 검색을 해도 한참을 내려도 제 채널이 안 뜨더라고요. 우리 그 나름 원조 MBC의 공식 채널인데 근데 이제 구독자분이 20명, 30명이 넘으니까요. 이제 검색을 하면 조금 내리니까 제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말 청취자분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이제 검색하자마자 브런치 카페 채널이 나올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좋은 노래로 계속해서 시원하게 여름나게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3: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5일 재난 정보입니다. 여름철에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반 실력을 과신하기보다는 산행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등산화와 식수, 비상약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해가 지기 전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해 주세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리하게 이동하기보다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산행은 자신의 실력을 믿기보다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왔습니다. 와, 이게 1980년대에 나온 노래 같은데 1989년에 발매가 됐네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와, 이게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됐네요. 아직 40년은 안 됐지만 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 명곡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곡도 추억의 곡 한번 소환해 볼게요. 한스밴드의 오락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한스밴드 오락시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난 해에 발매된 노래거든요. 1998년에 발매한 한스밴드 1집에 실린 노래인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아빠가 오락실로 출근 도장을 찍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당시 IMF 영향으로 인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최근에 이 노래를 알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뭔가 오랜만에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또 이게 어떤 일화가 하나 있는데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고3 10월 전국 연합학년평가 한국사 문제에 이 한스밴드 오락실 가사가 나왔대요. 이 보기 사료로 출제됐는데 이 가사 배경이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걸 맞추는 이야기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엄청 어려웠대요, 국어 시험이. 안 그래도 학생들 마음이 심란한데 문제도 너무 어려웠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란 노래 지금 함께 듣고요 왔고요. 1부의 마지막 곡으로는 히사이시조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히사이시조의 썸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히사이 시조의 썸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 날씨가 후텁지근하고 약간 여름하면 아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히사이 시조의 썸머를 들으면 이 여름의 낭만을 뭔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가요. 저는 노래만 알고 있었는데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라고 하네요. 네, 썸머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이 뭔가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히사이시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혹시 피아노 잘 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 썸머 노래 저 대신 연습해 주세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하님과 강원도 곳곳을 이제 탐방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맛집과 뭐 관광지까지 저희가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음악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며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플레이리스트 두 곡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이한님이랑 이제 우리 여행을 떠나보잖아요.
1: 네네.
0: 이한님께서 진짜 전국 방방곡곡 맛집부터 관광지 다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죠?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1: 아무래도 강원도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지금 생활하는 곳도 이제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어느 곳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전국을 잘 아는 이유는 전국으로 지금 강연 콘서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연을 가면 그래도 지역에 여기 명소가 뭐지? 라고 해서 음향감독하고 같이 찾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이 지역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사주기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절로 좀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0: 저희 뮤직 드라이브에 최적화된 게스트 같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고요.
1: 네네.
0: 그럼 이한님이랑 먼저 강원도부터 다 탐방한 후에 이제 전국 방방 곳곳으로 한번 뻗어나 가볼게요.
1: 네네.
0: 네, 오늘도 여행 가방 대신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준비했는데 이한님의 선곡 기대되거든요. 안전벨트 매셨을까요?
1: 네, 맸습니다.
0: 네, 그러면 뮤직 드라이브 음악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네, 오늘의 목적지 평창입니다. 오늘 저희가 떠나볼 곳 바로 강원도 평창군인데요. 평창하면은 혹시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1: 그렇죠.
0: 또 대관령 양떼목장?
1: 오, 좋아요.
0: 네, 이 정도 떠오르거든요. 혹시.
1: 사실 이 양떼목장에 옛날에 그 바르셀로나 마라톤에서 우승하신 마라토너 황영조라는 분이 계세요. 평창에서 지금 양떼목장을 하고 계세요.
0: 아, 마라토너께서요?
1: 네네네. 네. 직접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세심하게 잘 갖고 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저는 혼자 가봤는데 워낙 친분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다가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꼭 오고 싶은 거.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대관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볼 만한 곳이 많죠. 가족 단위로.
0: 또 어디 있어? 네. 양떼목장 말고. 전 풍차 정도 생각이 나네요.
1: 네. 근데 그 평창 거기에는 사실은 평창 같은 경우는 한 개

0: 운명 읍과 일곱 개 면으로 저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평창이 생각보다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4만이 조금 안 돼요.
1: 아, 진짜요?
0: 얼마 전에 이제 4만이 무너졌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평창읍이 있고 그게 이제 바로 군청 소재지입니다.
1: 네.
0: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관령면. 대관령면은 이제 강원도 강릉이랑 좀 가까운 지역인 거죠. 거기가 이제 양떼 목장이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 이제 대화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인구가 조금 많이 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이제 밑탄면, 박림면은 약간 좀 시골 지역 쪽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먹거리와 메밀로 굉장히 유명한 봉평읍.
1: 아, 그러니까요.
0: 네, 네, 봉평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이제 스키로 유명한 이제 용평면이라는 곳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약재인가요?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뭐 다른 것도 더 유명하긴 하겠지만, 저는 진부에 갔을 때 그 귀한 약재들을 좀 많이 봤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재나 이런 것들을 손수 이렇게 캐 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와, 평창 그러면 뭐. 대관령 양떼목장서부터 메밀, 약재, 별의별 가지가 다 있네요.
0: 그렇죠.
1: 아마 날이 그러니까, 선선해서인 걸까요?
0: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지대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그 안반대기라고 하나요?
1: 맞아요.
0: 600마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작물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비싸게 잘 팔리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쪽 동네에 나오는 뭐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물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써봤는데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너무나 춥고 또 겨울 여름에는 너무나 또 시원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이 좀 잘 자라지 않을까. 제가 이제 농사꾼은 아니라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관령 굉장히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네. 지역마다도 먹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평창은 힐링의 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저는 평창을 사실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0: 네.
1: 최근에 이 평창 전나무 숲길 가봤어요. 월정사.
0: 네네네. 월정사가 근데, 있죠.
1: 네. 근데 이 뭐 산책로가 경사가 별로 안 져 있어서 좀 저 같은 사람이 편안하게 걷기 좋았고요.
0: 네네.
1: 또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가셔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또 월정사 숲길도 좋았는데 진짜 평창이 메밀의 고장이라고 느낀 게 그 네. 근처에서 메밀 막국수를 먹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먹은 메밀막국수는 메밀막국수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딱 받는 순간 메밀향이 확 올라오는 메밀막국수를 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0: 그래요?
1: 평창에서.
0: 봉평에 이제 친한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메밀막국수를 먹으면 메밀이네 라는 그런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봉평은 어떤데 여기는 다르지? 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거기 이제 메밀꽃 축제도 하고 또 2호석의 고장이잖아요.
1: 그러니까 2호석 문화마을이
0: 네네네네.
1: 있더라고요.
0: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은 되게 작은데 이제 먹거리들과 이제 볼거리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봉평하고 평창만 해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0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1: 꽤 넓은가 봐요.
0: 굉장히 평창군은 이제 그 한나의 읍과 일곱 개의 면이 굉장히 좀 넓게 분포가 좀 되어 있죠. 하지만 인구는 한 4만 정도.
1: 4만.
0: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띄엄띄엄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네.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또 검색해보니까 이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4만이 최근에 붕괴됐나 봐요.
0: 네네네.
1: 그래서 4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평창군이 노력을 하고 있나 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오거나 이제 친구들 단위로 오면 휴가비를 지원을 해줘요.
1: 오, 진짜요?
0: 얼마 전에 저도 알았는데
1: 네.
0: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정확히 액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은 동네 상품권으로 줘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지역 상품권으로.
1: 이 사업을 검색해 보니까
0: 네.
1: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의
0: 맞아요.
1: 일환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0: 네.
1: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마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선착순으로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이미 네. 끝나지 않았을까요?
0: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평창으로 저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또 겨울의 고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스키가 또 대단히 유명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송어축제.

0: 송어축제
1: 네.
0: 가보셨어요 혹시?
1: 네, MBC에서 또 이제 송어축제에서 또 이제 그 박기사 라디오도 진행을 했었고
0: 공개 방송도
1: 그런데 공개
0: 하고,
1: 방송도
0: 네.
1: 하고 또 부스가 있어서 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라디오 방송도 해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즐거운 추억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원주 MBC가 또 평창군하고 또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내고 있죠. 네.
0: 오, 제가 원주 MBC 오기 전에 했나 보네요. 이 평창 송어축제가 매년 1월에서 2월쯤에 하는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네.
0: 오, 다음 해 평창 송어축제에는 저한테도 이 공개 방송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1: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는 이 집을 가라 아니라 어느 집을 가도 맛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봉평, 이게 평창을 해서 봉평에서는 메밀맛 국수를 드시고 대관령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한우. 평창 한우가 또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한우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메밀 전병도 되게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대관령 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황태구이.
0: 황태도
1: 네네,
0: 유명해요.
1: 굉장히
0: 와.
1: 유명합니다. 네. 아무래도 황태들이 이제 명태의 어떤 그 말린 정도에 따라서 이제 황태가 되는 건데
0: 네.
1: 지금 대관령 쪽 같은 경우는 황태 목장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잘 건조해서 말려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2018때그 평창 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입맛을 사로잡았던 네.
0: 오, 와, 외국인들한테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1: 왜냐하면
0: 텐데.
1: 일단 매운맛도 아니면서 이제 담백한 이 황태의 느낌.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 황태에 대한 어떤 느낌의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황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명태를 이제 변모시킨 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 거죠. 네.
0: 아, 맛있는 이야기도 해봤는데 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안반대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저는 지금 강릉 살고 있는데 강릉에서 안반대기를 갔기 때문에 강릉 안반대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평창이랑 강릉이 경계지음에 미치어
1: 거의
0: 있나
1: 붙어 있다라고
0: 봐요.
1: 보시면 될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대관령을 바로 내려가면 강릉이고요. 대관령 가기 전까지는 평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원주에서 강릉까지 이제 걸어서 국토대장정이라는 말은 좀 너무 화려하고 국토반장정?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이제 둔내로 빠져서 원주 출발해서 둔내로 빠져서 이제 횡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평창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부면도 지나고 대관령면도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맛집들도 이제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아, 배고프네요. 이제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1: 네네.
0: 또 저는 평창하고 또 다시 가보고 싶었던 곳은 어렸을 때 갔던 양떼목장, 또 안반대기도 뭔가 날 좋을 때이별 보러 저는 쏟아지는 별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가보고 싶고요. 우리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뭔가 요즘 날 많이 덥잖아요. 근데
1: 네네.
0: 평창만큼은 그래도 좀 시원할 것 같거든요.
1: 사실은 시원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춥죠. 굉장히 좀 추운 편이죠. 네.
0: 네,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 네네.
0: 이한님이랑 오늘은 평창으로 뮤직 드라이브 떠나봤는데
1: 네네.
0: 오늘 평창하면 생각나는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을까요?
1: 사실 평창하면 전 세계인이 알수 있는 이제 명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2018 동계올림픽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벌써 그게 이제 8년이 지났네요.
0: 8년.
1: 네.
0: 와, 진짜 시간 빠르다.
1: 네네. 그래서 전 세계인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방송이 KMBC잖아요.
0: 아, 그쵸?
1: K로 붙여야죠. 그래서 그때 어떤 영광과 또 평창을 알릴 수 있게 계기가 된 조수미 씨의 오늘 평창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오, 이 평창의 꿈, 조수미님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식
1: 네,
0: 주제가이네요.
1: 맞습니다.
0: 한번
1: 네.
0: 들어보겠습니다. 조수미의 평창의 꿈, 지금 함께 하실게요.

0: 네, 오늘 뮤직 드라이브 이한님의 선곡이었거든요. 조수미의 평창의 꿈 듣고 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하는 이 공식 주제가였대요. 와, 이 노래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사실 근데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가 벌써 8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네요.
1: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주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잖아요. 유치하는 데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재도전해서 2018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는데, 그때 스키장에서 공연을 한번 방송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0: 오.
1: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옷을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0: 네.
1: 소프라노랑 같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드레스를 입고 나온 거예요.
0: 너무
1: 너무
0: 추웠겠다.
1: 추워가지고 입이 파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덕분에 유치됐잖아 이러면서 행복하게 기억했던 그런 순간이 벌써 8, 9년이 지났네요.
0: 와, 그러니까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뮤직 드라이브, 오늘은 평창으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저희가 선곡 나름의 배틀을 하고 있잖아요. 이하님이 조수미의 평창의 꿈, 사실 대한민국을 사랑한 마음에서 평창의 꿈이 벌써부터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는요, 사실 뭐 자연 이야기도 하고 또 메밀꽃 이야기도 하고 뭔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1: 아, 비밀의 화원.
0: 네.
1: 그 비밀의 화원 얘기를 들으니까 평창에 또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0: 어디예요?
1: 허브나라.
0: 허브나라?
1: 네네.
0: 오, 평창 허브나라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1: 네네네네.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고, 처음에는 그 허브가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몇몇 지인들로 인해서 유명해졌었는데, 이문세 씨가 매번 거기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콘서트 인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팩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그게 약간 전통이 돼버린 굉장히 큰 콘서트가 바로 허브나라에서, 봉평 허브 마을인가 그럴 거예요.
0: 오,
1: 네.
0: 네. 평창에 허브나라가 있다는 것도
1: 네.
0: 또 다시 아네요. 이문세님.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이문세님 노래 듣고 우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1: 네.
0: 오겠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문세 노래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한님과 뮤직 드라이브 오늘은 평창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노래 꼭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시길 바랄게요. 이한님이랑도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 우리 강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평창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2: 네, 이한님과 뮤직 드라이브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초복과 대서에 이어 삼복 더위의 딱 중간이죠. 중복인 오늘 7월 25일 토요일 점심입니다. 다들 오늘 몸보신 좀 든든하게 하셨나요? 혹은 하실 예정이신가요? 날이 워낙 덥고 푹푹 습하다 보니까 요즘 세탁기를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옷에서 자꾸만 퀴퀴한 쉰내가 나서 속상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세제를 듬뿍 넣고 돌려도 소용없던 그 냄새, 실은 건조 속도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옷이 젖어있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수건이나 청바지처럼 두꺼운 옷은 세탁이 끝나고 탈수를 한 번 더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널 때는 옷 사이 간격을 넓히고 옷걸이 두 개로 바짓가랑이나 소매를 쫙 벌려서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냄새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마른다고 합니다. 몸은 중복 더위와 씨름하고 집안일엔 축축한 습기와 씨름해야 하는 매서운 여름날이지만요. 오늘 점심만큼은 마음까지 또 뽀송해지는 시원한 음악 들으시면서 개운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1: 랜덤 게임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주말엔 음악 여행.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 여행 떠나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음악 여행 오늘은요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대표곡들 탑100 차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정국 피처링 라또의 세븐이라는 곡입니다. 2023년 7월 14일 발매가 된 또 댄스 장르의 곡이고요. BTS 정국 씨의 또 솔로 싱글 곡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혼자서 홀로서기를 시작했었던 3년 전이었는데요.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썸머송 또 특히나 여름에 나와서 또 시원한 느낌을 줬었던 그런 곡입니다. 세븐 또 피처링 라토가 함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드래곤의 투베드라는 곡입니다. 역시 피처링은 앤더슨 팩 함께한 곡이고요. 작년 2월 25일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이 앤더슨 팩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Leave the door open. 그 브루노 마스와 함께 했었던 이 모습에서 앤더슨 팩의 목소리를 듣고 와 누구야? 하고 알게 되신 분들 혹은 빠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지드래곤과 또 협업을 해서 한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 또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라는 곡입니다. 6집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정말 이 6집 앨범이 특히나 피처링이 정말 화려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 어땠을까 지금처럼 약간 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곡이거든요. 박정현 씨의 목소리하고 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정국입니다. 피처링 라또 세븐.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 또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곡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다음 곡은 에픽하이의 곡을 또 들고 왔습니다. 피처링 윤하, 우산이라는 곡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2008년 4월 17일 피시스 파트 1이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우산, 아 정말 비가 올 때면 윤하 씨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이 촉촉하면서도 그리고 서글프면서도 이 우산이라는 곡과 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타블로와 미스라진의 랩, 아 정말 이 우산이라는 곡은 너무나 완성도가 높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이영지 씨의 노래를 들고 왔고요. 피처링 도경수, 디오 함께한 스몰걸이라는 곡입니다. 2024년 6월 21일 16 판타지라는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이 앨범 제목처럼 16살 그때처럼 뭔가 눈치는 없지만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그때처럼 이라는 의미에서

스몰걸 노래가 또 타이틀곡이었고요. 도경수 씨의 목소리도 이 이영지 씨의 목소리하고 참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참 댓글에도 많았거든요. 이 곡을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에픽하이 노래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임만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립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코 피처링 제니 스팟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오늘은 또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대표곡들 함께 들어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리쌍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피처링 정인씨하고 함께한 곡이죠. 저희가 1부 때 에픽하이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또 유하씨와 이 합작한 협업한 곡인 우산을 들려드렸었는데 또 리쌍에는 정인씨가 있죠. 에픽하이에게 유나씨가 있다면 리쌍인 정인. 정말 이 각자의 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듯한 또 여성 보컬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에서도 뿐만 아니라 정인씨하고 함께했던 곡들이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찾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피처링 곡은 이 노래입니다. 소유 정기고 피처링 릴보이가 함께한 썸이라는 곡이고요. 2014년 2월 7일 12년 전에 발매가 됐었던 썸이라는 곡입니다. 아 정말 힙합 대세 긱스의 릴보이 또 그리고 로맨틱 힙합 보컬 대세 정기고 또 시스타 소유씨 역시나 대세였는데요. 이 대세가 만나서 엄청난 또 메가 히트송이 나왔었습니다. 썸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라는 곡입니다. 2016년 1월 22일 발매가 된 또 R&B 장르의 곡이고요. 크러쉬 정말 이 노래는 특히나 크러쉬에게 의미 있는 곡입니다. 크러쉬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의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던 이 곡이거든요. 그래서 크러쉬

팬분들께서도 오히려 정말 좋아하고 감사함을 생각하는 그런 곡인데요. 태연 씨의 이 중간에 나오는 목소리가 이 곡에 뭔가 정점을 방점을 딱 찍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예, 또 세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쌍 피처링 정인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0: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 또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대표곡들 듣고 계시는데요. 2부 마지막 곡을 준비했거든요. 또 들려드릴 시간인데 이번에는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소야가 함께한 곡이죠. 톡톡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he way you talk. I like the way you walk. I like the way you look.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거기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정우의 희망곡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 또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대표곡들 함께 듣고 계시고요. 3부 첫 곡으로는 청하 피처링 넉살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오셨습니다. 또 여름에 그 듣기 좋은 또 상쾌한 곡이었죠. 첫 번째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세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피처링하면은 생각나는 곡들. 예, 첫 번째로는요. 게리 피처링 우혜미의 바람이나 좀 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2015년 9월 21일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는데요. 리쌍 1집을 준비했던 그때 마음으로 게리 씨가 이 솔로 앨범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바람이나 좀 쐬는 우혜미 씨의 그 후렴에 나오는 정말 시원한 보컬, 예, 또 우혜미 씨와 게리 씨의 이 랩 너무나 조화롭게 잘 어울렸었죠.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박재범 피처링 아이유 씨의 가나다라라는 곡도 준비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4년 전에 발매가 됐었던 노래였는데요. 이 가나다라라는 곡은 뮤비도 참 인기를 끌어모았었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미디언 이창호 씨가 패러디해서 그래서 박쥐범으로 활동했었던 그 곡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요. 약간 과거로 가서 백지영 씨 또 피처링 2PM의 태견 씨가 함께한 내기의 캔디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게리 피처링 우혜미입니다. 바람이나 좀 쐬.

백지영 피처링 옥태견 내 귀에 캔디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3부 주말엔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곡들. 다음 곡은 팝송인데요. 넬리 피처링 켈리 로울랜드의 딜레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뭐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슨 노래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노래 한 10초 정도만 들으셔도 아 그때 그 시절 뭔가 그 댄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댄스 신고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2002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또 넬리의 목소리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또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의 앨범에 또 바람났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 박명수 씨하고 지드래곤 씨가 함께 했는데 또 피처링이 박봄 씨가 함께 했거든요. 와, 근데 이 박봄 씨가 딱 뒤에서 등장했을 때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환호성. 야,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링 마이 벨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다듀 링 마이 벨 정말 예전에 그 농구 게임 좋아하셨으면은 그 농구 게임의 배경음악으로도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얼 씨의 목소리가 워낙에 귀에 또 꽂히다 보니까 이 다듀의 소위 하드한 랩, 빽빽한 랩 사이에서 후렴에 또 나얼 씨 목소리 나올 때는 그렇게 힙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잘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었는데 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나얼 씨가 피처링을 했던 링 마이 벨 듣고 오셨고요.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OST입니다. 드라마 킬미 힐미의 장재인 또 피처링 나쇼가 함께한 환청이라는 곡이고요. 정말 이 다중인격을 다루는 드라마였는데 이 환청 이 노래가 한몫했습니다. 뭔가 이 주인공의 종잡을 수 없는 성격 그리고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들 뭔가 이 그 환청이라는 곡이 그 드라마의 분위기 자체를 처음에 잘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또 장재인 씨의 이런 신비스러운 목소리와 또 나쇼의 랩 너무나 정말 조합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는 종현 피처링 태연의 론리라는 곡입니다. 2017년 4월 24일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또 싱어송라이터 종현 씨, 또 태연 씨가 함께 피처링을 하면서 론리라는 곡이 나왔는데 뭔가 그 외로움을 이야기하는데도 이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나 하모니가 좋아서 되게 감미롭거든요. 오랜만에 또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론리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언터처블 피처링 송지은 씨의 다 줄게 라는 곡도 준비했습니다. 2009년 1월 8일 Quiet Storm이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타이틀곡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Tell Me Why 또 피처링 화용 씨가 했던 그 앨범인데요. 수록곡 다 줄게까지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곡입니다. 예, 장재인 피처링 나쇼 환청 들려드리고요. 저는 새곡 듣고 돌아옵니다.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아이브 피처링 사위티 All Night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이 노래는 2년 전에 또 발매가 된 곡이죠. 이 아이브가 첫 영어 싱글 All Night이라는 곡을 발매를 했었는데 이 피처링이 정말 화제였습니다. 2022년도 그래미 베스트 뉴 아티스트상 또 베스트 랩송상 후보로 지목됐던 여성 래퍼 사위티가 또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루시 또 피처링 수란의 미싱 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피처링하면 생각나는 대표곡들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251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혁디 90년대 음악이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20대가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 저도 잊혀졌던 노래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아 뭔가 잊었던 그 장면과 그때 그 공기 그때 친구랑 먹었던 그 메뉴 막 이런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 음악이 즐겨 듣던 그 시절로 사람을 데려다 놓는 아 신기한 그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아, 템포가 느린 노래가 나오면 같이 좀 차분해지고 템포가 좀 빨라지면 덩달아 호흡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토요일인데요. 어떤 템포가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흥을 좀 올려드려야겠죠. 주말과 딱 맞는 음악으로 토요일의 컨디션 책임져 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도시의 데이트 저는 권혁수입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니오의 Because of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우리 영미 누나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고요. 아,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네요. 아, 오늘 하면 하루가 더 남는다니. 아, 하루밖에 안 남는다니. 아, 아쉽습니다. 네. 자, 이제 이틀 남은 만큼 오늘도 열심히 저의 에너지를, 행복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신나는 요즘 노래 그리고 반가운 예전 노래 골고루 준비한 두 대통합 차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귀만 딱 열어놔주세요. 마음도 열어주시면 두 배 더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0: 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 통합 차트만 딱 챙겨드리세요. 두 대가 엄청난 뮤직 종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싸그리다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 선곡을 했고요.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7월 23일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 곡은 곤충 차트에 새롭게 진입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갓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청량 썸머퀸 프로미스나인의 정규 2집 글로우미의 타이틀곡인데요. 찌는 더위와 지친 일상 속에서 바로 미, 바로 내가 상큼하고 달콤한 비타민이 되어주겠다는 자신감 넘치고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자, 이번 여름엔 비타민C, 비타민D 말고 요거부터 챙겨보시죠.

대통합 차트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요 우리들 귀에 익숙한 리메이크 곡들로 묶어봤는데요 각 3개 1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한해 문세윤 추가 함께한 비행기입니다. 아 여름아 부탁해는 발매된 지 20년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아,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인디고의 대표곡이자 국민 썸머송인데요. 저는 예전에 추억이 서려있는 곡인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 축제 때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디고가 인디고 저희 학교 주변은 아니었지만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인디고에 축제에 왔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예, 그래 놀러 가는 친구들 많았는데 저희는 자율학습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추억이 있네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 볼빨간 사춘기가 여름아 부탁해 리메이크음원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색깔과 적재 기타 편곡이 더해져서 원곡과는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는데요. 여름아 부탁해 뉴 버전 같이 들어보실 거고요. 거북이 비행기도 한해 문세윤 추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리메이크 음원을 냈었죠. 추의 상큼 발랄한 보컬은 원곡의 밝은 에너지를 업법시켰고요. 한해의 보컬 실력은 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리고 터틀맨과 완벽 싱크로를 자랑하는 문세윤 씨의 목소리까지 들을 맛이 나는 리메이크 송입니다. 두댕이들도 이번 여름 플레이리스트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죠.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보내드릴게요.

대통합 차트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리메이크 특집인가요? 다음 곡도 리메이크입니다. 다섯 개 모든 차트에서 탑10을 차지한 리샌니의 Pretty Girl입니다. 아, 2008년에 나온 카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음원인데요. 리샌니가 처음 선보인 Pretty Girl 무대에서 스페셜 멤버로 카라의 니콜 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정말 화제가 됐었죠. 사실 프리티 걸이 발매 당시만 해도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SS501의 I'm your man, you are man 때문에 1위를 못했었습니다. 아, 요거 기억납니다.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수능 금지송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였죠. 아, 그때 당시에는 1위를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리샌느가 1위 트로피를 안아서 K-POP 팬들의 가슴을 더욱더 뭉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투댕이 여러분들 뭉클하실 시간 잠깐 접어두시고 너무 신나니까 잠시 일어나셔서 댄스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샌느의 프리티걸입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월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오후 1시 반을 기해 경남 양산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기존에 경주와 대구 달성 남부,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의 장마가 끝나고 나면 찜통더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대 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김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두대의 담당 PD 샤인김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제가 데뷔한 연도네요. 2012년으로 가볼게요. 2012년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7월 30일에 선곡

시작된 칼리 레이 젭슨의 Call Me Maybe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매된 지 1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쇼츠 영상 BGM에서 많이 들리는 만큼 스테디송이죠.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선 4주 연속 1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9주 연속 1위. 대단합니다. 심지어 2012년 빌보드 연말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캐나다에서만 발매됐을 때도 캐나다 차트 20위권 정도 들 인기였는데 저스틴 비버가 SNS에 샷아웃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하이틴 감성을 자랑하는 할리 레이 젭슨의 콜미 메이비 바로 나갑니다.

칼리레이 잽슨의 콜미 메이비 듣고 왔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아는 노래입니다. 이게 칼리레이 잽슨 콜미 메이비 요걸 제가 몰랐어요. 노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아주 유명한 노래였네요. 자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김 부장이 과거 속의 선곡부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봅니다. 2012년 8월 1일과 7월 26일에 선곡된 곡이죠. 장나라의 스윗드림과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저보다 그리고 영미 누나보다도 더 최강 동안 사실 동안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네 장나라의 스윗드림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 첫 소절 한마디면 끝나는 곡이죠. 재생 버튼 딱 누르자마자 사랑스러움의 고막이 사르르 녹는데요. 이 사랑스러움으로 각종 지상파 가요 대상은 물론 여자 가수상을 싹 휩쓸었던 초메가 히트곡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장나라 하면은 연기자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로도 이름을 아주 크게 꽤나 크게 날렸던 분이라는 거. 자 이분들도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뭐 하나 빠짐없이 잘하는 분들이죠.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제국의 아이들 노래 중에서도 가장 잘된 대표곡이죠. 한편 들으면 후유증 때문에 또 찾아듣게 되는 K-POP 리스너들의 숨어듣는 명곡인데요. 후유증은 아이러니하게도 뮤직비디오 조회수보다 음악방송 직캠 조회수가 두 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특이 케이스인데. 그리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너무 웃겨서 레전드 댓글 모음집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광희 파트인데 임시완한테 원샷 파트 다 뺏김. 배우랑 예능인이 콜라보하는 느낌? 이런 댓글이 대표적이고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들 장나라의 스윗드림과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같이 듣고 오시죠.

0: 장나라의 스윗드림과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에 이어서 2012년 7월 27일에 선곡된 보아의 올리원 듣고 왔습니다. 보아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자작곡을 타이틀로 내세운 기념비적인 노래고요. 각종 음원 차트에서 탑10에 들 만큼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필 같은 시기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 바람에 2위에 머물렀던 아쉬운 노래입니다. 이 감동 그대로 광고 듣고 오시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광고 듣고 왔습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2부 끝곡은 2012년 7월 30일에 선곡된 고티의 피처링 킴브라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입니다. 이전에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가 2012년 빌보드 연말 차트에서 2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위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Call Me Maybe가 역주행하기 전까지 핫백 차트에서 8주 연속 1위였고요. 2013년 그래미 어워즈에선 올해 레코드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고티의 피처링 킴브라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0: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5.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2년 8월 1일에 선곡됐던 플로라이다의 휘슬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안영미 DJ가 출산 휴가 간 사이 이번 주까지 2시의 데이트를 맡고 있는 스페셜 DJ 눈이 멀어 슬픈 연예인 연예계 흔치 않은 어안상 영미 누나와 전생에 남매로 오해받고 있는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대 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볼 거고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0: 마사장 섭취하여야 합니다.
1: 두 대가 엄선해서 엮은 두대 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대 예전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2년 7월 25일부터 1주의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7월 31일에 선곡된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 노래야말로 K-POP 역사상 가장 성공한 레전드 역사를 쓴 초초초초초초초 대박 메가 히트곡이죠. 2012년에 발매된 곡인데도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23년 12월 뮤직비디오 조회수 50억 뷰를 넘긴 데 이어서 2년 7개월 만에 10억 뷰를 추가한 60억 뷰 돌파! 아 진짜 소름 돋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박수해 주세요! 60억 뷰 축하 기념 다 같이 말춤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듣고 오셨습니다. 말춤 재밌게 추셨나요? 자, 발보드 차트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바들의 향연입니다. 2012년 7월 30일과 7월 25일에 선곡된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엄정화의 포이즌. 먼저 1990년에 공개된 김한선 누님의 정규 5집 수록곡

깡총깡총 뛰어서 일명 토끼춤이라고 불리는 안무. 지금 봐도 진짜 귀엽고 멋있거든요. 이 토끼춤의 원조격이 바로 울 완선누님이라는 거. 그리고 또 댄스곡 하면 정한운의 포이즌도 빠질 수 없죠. 중독성 강한 테크노 사운드에 맞춰서 좌우로 스텝 밟으면 얼마나 신나게요. 졸음을 확 날려줄 90년대를 대표하는 댄스곡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엄정화의 포이즌 바로 나갑니다.

대만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엄정화의 포이즌에 이어서 2012년 30일에 선곡된 이주연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1992년에 방영된 장동건, 전도연 주연의 MBC 청춘 드라마 우리 대천국 2기의 OST로 삽입됐었죠. 90년대 곡들로 쭉쭉 달려서 아마 추억에 젖은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7월 27일에 선곡된 러시아의 3인조 걸그룹 세레브로의 대표곡 마마 루바.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흥겨운 멜로디가 운동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또는 드라이브송으로 듣기 제격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세레브로의 마마 루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중복입니다. 가장 더운 때인데요. 대구와 경상북도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주 35도, 서울 31도의 기온으로 무덥습니다. 더운 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고속도로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 소래터널에서 개양, 김포에서 자유로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분기점과 동수원, 월곡분기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청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싸그리 다 모아봤습니다. 2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종합 차트 2T.

2026년 7월 넷째 주엔 어떤 곡이 핫한지 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눈에 띈 노래입니다. 곤충 차트 20위권에 오른 뉴진스의 하이보이. 바야흐로 2022년에 등장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걸그룹 뉴진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 바로 하이보이죠. 리셋네의 거제 야호처럼 SNS에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밈을 탄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홍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요거 기억나시죠? 저도 패러디했던 기억이 나는데 곽범 씨랑 예, 곽경영, 권경영 버전으로 패러디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갑자기 최근에 첫해 왜 등장했지? 살펴보니까 데뷔 4

5주년 콘텐츠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유진 씨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열심히 스밍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유진 씨의 컴백을 응원하면서 하이포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각 4개 1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ATG의 배드와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소개해드릴 겁니다. 요즘 쇼츠 알고리즘 장악하고 있는 곡이죠. ATG의 배드, 일명 다죽자 파트. 아, 멤버 최산군이 가슴을 절제하며 탁탁 튕겨내는 그 안무 영상이 여심은 물론이고 남심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아, 요새 남성분들이 요 챌린지 영상 아주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아,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수에 찬 눈빛, 감은 듯 감지 않은 그 눈빛, 아, 시선이 어딜 보고 있는지, 그쵸? 아주 궁금한데, 아, 이 비법을 좀 전수를 받고 싶은데, 일단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G가 배드로 자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하츠투하츠는 레몬탱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데뷔 이후 발매한 앨범 중 레몬탱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겠죠. ATG의 배드와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텐션 괜찮으시겠어요?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네, 요즘 핫한 ATG의 배드와 핫투아의 레몬탱이어서 한개 차트 20위권에 오른 헌트릭스의 골든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그야말로 강타했던 K-POP 데몬헌터스의 OST죠.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무려 8주 연속 1위를 했던 대단한 곡입니다. 그래미 어워드, 골든글로브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등등 각종 시상식에서도 상을 휩쓸었었더랬죠. 근데 골든 하니까 영미 누나가 올렸던 챌린지 영상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코멘트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개 차트 20위권에서 눈에 띈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도 소개해드립니다. 7년 전에 발매된 데이식스의 대표곡이자 역주행곡이죠. 2022년 데이식스가 군백기 시절 불의의 명곡에서 군복을 입고 부른 영상이 조회수 600만 뷰를 기록하면서 가볍게 역주행 한번 했고요. 2024년 군백기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연 이후에 제대로 역주행을 했었습니다. 아, 저희 석션도 군복 입고 한번 모일까 싶네요. 별로라고요? 그럼 안 할게요. 자,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어보실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야 달려가 봤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네 개 차트에 진입한 태연의 만찬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드릴 거고요. 아, 오늘이 7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요.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무엇보다 행복하시고 알차게 이번 주말 맞이하시고 내일 2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댕이들 안녕. 권혁수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4: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린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멜로디라기보단 가벼운 숨소리에 가까운데 문득 내가 흥얼거리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왠지 민망해지죠. 혹시 누가 들었나 싶어서 주변을 슬쩍 둘러보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작은 리듬은 지금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흥얼거림 하나 덕분에 삭막했던 내 공간에 기분 좋은 템포가 생겨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흘러나온 작은 노래를 억지로 삼키거나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0: 마룬5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함께했습니다. Moves Like Jagger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우리 뇌는 지금 내가 즐겁고 행복한 상태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신나면 꽁에 있던 마음도 내가 기분이 좋았나? 하며 슬그머니 풀리기도 하죠. 억지로 활짝 웃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좋아하는 멜로디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마음을 돌리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늘 묘하게 울적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들 들으시면서 콧노래 한 소절 슬쩍 얹어보시죠. 가라앉아 있던 기분이 싹 올라갈 겁니다.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토요일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0: 비니거 페르디.
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페르디.
0: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2: 발효 식초 광고.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1999년도 7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가요계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요? 첫 곡은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 1999년 3월에 발매된 6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느끼는 행복과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달콤한 멜로디와 가사 덕분에 축가로 많은 사랑을 받은 세 가지 소원.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이어드릴 곡은 박기영의 시작입니다. 1999년도 4월에 발매된 2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게 되니의 마음을 담은 노래로 밝고 경쾌한 멜로디를 들려주고 있죠. 박기영의 산뜻한 목소리가 곡의 분위기를 더욱 살리는데요.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는 곡입니다. 이어서 이적의 해피엔딩까지 만나볼 텐데요. 1999년 5월에 발매된 1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유지되기 어려운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와 밴드 사운드로 시작해 점점 고조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적의 해피엔딩까지 만나볼게요.

이번엔 김현정의 자유선언입니다. 1999년 2월에 발매된 2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이별 후의 아픔과 슬픔을 억누르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곡입니다. 파워풀한 목소리와 이별의 감성이 어우러진 자유선언 전해드리고 이어서 김종서의 시련입니다. 1999년 6월에 발매된 7집 타이틀곡인데요. 경쾌한 스카펑크 장르의 노래로 떠나는 연인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고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이겨낸다는 곡입니다. 김현정 자유선언, 김종서 시련 두 곡입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1999년도 7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제니퍼 로페즈 If You Had My Love입니다. 1999년 5월에 발매된 1집 앨범 싱글인데요. 연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상대방의 진심과 책임감을 확인하려는 내용의 곡입니다. 빌보드 핫 100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다음 곡은 윌 스미스의 Wild Wild West입니다. 1999년 윌 스미스가 출연한 동명의 영화 주제곡인데요. 주인공 짐 웨스트의 시점에서 서부 개척 시대의 거친 분위기와 악당들을 소탕하는 활약을 유쾌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 100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역시 많은 사랑을 받은 Wild Wild West.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Destiny's Child의 Bills Bills Bills입니다. 1999년 5월에 발매된 2집 앨범 싱글인데요. 경제적으로 기대기만 하고 변해버린 연인에게 보내는 경고를 가사에 비유한 곡으로 빌보드 핫 100차트에서 역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니퍼 로페즈, If You Had My Love, 윌 스미스, Wild Wild West, Destiny's Child, Bills, Bills, Bills. 만나볼게요.

0: thou shalt confess.
1: 이번엔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입니다. 1999년 5월에 발매된 3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Backstreet Boys의 대표곡이자 1999년을 대표하는 팝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망과 현실적인 거리감 사이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죠. 이 노래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펄잼의 Last Kiss 준비했는데요. 1999년 6월에 발매된 자선 앨범 싱글입니다. 1961년 웨인 코크런이 발표한 동명의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고요. 경쾌한 멜로디와는 달리 자동차 사고로 연인을 떠나보낸 화자의 슬픈 사연을 담은 곡입니다. Backstreet Boys, I Want It That Way, Pearl Jam, Last Kiss 두 곡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웬 팀의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지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듀스 고고고.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찾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들도 어떤 순간에는 엄청난 용기를 쥐어짜야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나 고맙다는 진심, 혹은 서운하다는 솔직한 고백처럼 엉켜버린 관계를 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일들이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서툴고 작은 한마디가 때로는 갇혀있던 마음을 단숨에 열어줄 열쇠가 되더라고요.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있지만 쑥스러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마음속의 작은 브레이크를 살짝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진주,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용기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거침없는 강인함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은 오히려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힘이 더 큰 용기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릴 때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순간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템포를 지켜내는 마음에 대해 김은지 시인의 미움받을 용기 냈다가 진짜로 미움받을 때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냈다가 진짜로 미움받을 때. 김은지. 벌금 20만 원을 냈다. 몰라서 내는 벌금이었다. 별자리 운세에서 1월이 좋을 거라고 했다. 별자리 운세는 자주 틀리는데도 확인할 때마다 떨린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듣고 온 사람이 나도 배우면 좋을 거라고 한다.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망설이는 이유가 잘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벌금을 내고 집에 가는 길에 지인에게 줄 솔티 캐러멜을 사려고 했다.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쇼핑은 무리고 이럴 때 하면 도움되는 일을 안다면 좋을 텐데. 엄청난 악몽을 꿔서 다시 잤다. 두 번째 꿈에선 악몽 꾼 내용이 나왔다. 다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꿈도 SNS의 글들도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오목두기도 또 내가 쓴 시도. 미움받을 용기 냈다가 진짜로 미움받을 때라는 기획으로 브런치 작가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건 몇 년 전의 일이다. 벌금을 낸다고 해서 마무리되지 않는 일이 있고 자꾸 자리에 앉는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미움받을 용기가 가장 어려운 용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에게 미움을 사면서 나도 함께 상처를 받으니까요. 내면의 두려움과 주저가 나를 정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상처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거나 내

일이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괜히 한마디 보탰다가 나만 나쁜 사람이 되면 어쩌나 싶어 애꿎은 입술만 깨물게 되고요. 그렇게 타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저 뒤편으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내야 할 진짜 용기는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아닐까요? 머뭇거리는 시간조차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일 테니까요. 퀸이었습니다. Break my heart again.

용기에도 크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기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흔히 용기라고 하면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삼촌 벤 파커가 주인공 피터 파커에게 남긴 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거대한 위험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게 바로 슈퍼히어로들의 용기인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을 구하는 스파이더맨이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는 건 영웅의 능력으로도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이처럼 아주 작고 소소한 용기들이 매일 필요하니까요. 요란한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행동들 말이에요. 비록 지구를 지키는 거창한 일은 아닐지라도 매일 마주하는 소소한 귀찮음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진짜 위대한 용기라는 거. 그러니 스스로가 조금 작아 보이는 날이더라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나만의 작은 용기들을 과소평가하지는 말자고요.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면 때로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문 앞에 서보지도 않은 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며 지레 겁을 먹고 서성이곤 합니다. 진짜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는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나를 가장 성장하게 만드는 법인데 말이죠. 넘어지면 조금 아프겠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호랑이 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단단한 마음으로 일단 한 걸음 내디뎌보면 어떨까요? 망설임을 확신으로 바꿀 때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 될 테니까요. 언제나 우회 발견이 곁에서 든든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유정석 질풍가도 레이디 가가 Born This Way 띄워드려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0: 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호부관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하양 늑대님과 개구쟁이 악마님 신청곡이었어요. 허각 존박 함께한 행복한 날을,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김필 해피엔드였습니다. 계속해서 3430번님과 완연파파님 신청곡 이어갈게요. 부활 생각이나, 장혜진 꿈의 대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건모입니다. 빨간 우산 달콤 설탕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

0: 선물 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포유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어린 새싹들이 꿋꿋하게 고개를 내밀어 감탄과 감동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이 텃밭 농사에도 방학 기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7월에 파종이나 모종을 해야 하는 작물들이 꽤 있다 해서 장마 전에 뿌렸던 당근에서 싹이 나와 참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 감자 캐낸 밭에 가지 모종을 심거나 가을 감자 모종을 심으라는 권고를 뿌리치고 당근 씨를 뿌렸던 게 이달 초. 당근 씨는 너무 작아 비가 조금만 와도 떠내려가기 쉬운데 용케도 당근밭이 초록빛 레이스 원단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아 예쁘다고 감탄만 하지 말고 얼른 솎아내요. 아깝다고 과감하게 솎아내지 않으면 당근 농사 다 망쳐요. 솎아내기와 가지치기. 아, 농부라면 아까워도 눈 딱 감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으면 다 잃기 쉬운 건 뭐 농사일 뿐 아니겠죠? 자,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파이퍼 레이스 빌리 Don't be a hero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디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음악 진짜 잘해요. 예. 타로 파워. 예. 디기는 제임스 브라운 들었습니다. 5682번으로 이 음악 이거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세요. 예. 라이브 버전 보여드렸어요. 디기는 제임스 브라운. 예. 제임스 브라운은 누군지 아셔야 되는데 이 음악 들으려면. 예. 뭐 펑크

이런 음악, 소울 음악의 선구자입니다. 아, 진짜 그 지금은 세상 떠나셨는데 아, 돌아가시기 전인가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도 오셨어요. 네. 제임스 브라운. 제임스 브라운 아, 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임스 브라운의 Living in America.

네, 노다우스의 Just a Girl 들었습니다. 노다우스의 아주 전형적인 음악이죠. 예, 스카펑크. 스카펑크 밴드가 꽤 있었는데 노다우스 공연을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감성적인 노래를 들으시고 노다우스 음악은 맨날 돈 스픽 그 노래처럼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느릿느릿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카펑크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공연. 아주 활력이 넘치고. 아, 뭐 밴드가 이제는 뭐 해산했습니다만. 그웬 스테파니는 솔로로도 아주 큰 히트곡을 여러 곡 냈고요. 092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No Doubt, Just a Girl.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임스 브라운의 Living in America. 자, 0652번으로 리사 스탠스필드 All Around the World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높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의 차량 맞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성남에서 청계터널, 시흥에서 중동 구간,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구간 어렵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과 광명 부근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카펜터스의 Goodbye to Love 들었네. 김지연 씨가 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저는 가수들 중에서 카펜터스의 캐런 카펜터만큼 노래를 편안하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그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입만 벌리면 그냥 노래가 수술수술 나오는. 근데 물론 본인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부르는 걸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겐 그렇게 들리죠. 아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니까 듣는 사람도 편안한 거죠. 카펜터스 음악 들으면. 카펜터스의 Goodbye to Love 들었고요. 자, 유이나 씨가 청해 주신 프로콜 헤럼 A White Shadow Pale.

이글스의 Take It to the Limit 들었습니다. 24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Procol Harum, A White Shadow Pale. 8663번으로는 와

12살 때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셨다는데요. 예. 2010년 12살 때. 와. 어려서부터 팝송을 좋아했던 저입니다. 16년이 지나서 팝스타의 MD 상품을 담당하는 브랜드 매니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 와우. 잘하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네. 8663번입니다. 자, 신청하신 곡, ABBA. Thank you for the music.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코피온스의 Still Loving You. 2863번으로 원주에 계시네. 예. 김한규 씨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금세 떠올릴 수 있죠. 그럼 좋아하는 소리는 어떠세요? 송나라학자 예사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소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산새 우는 소리, 들에 벌레 우는 소리, 바둑돌 노는 소리, 비가 계단에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소리로 또 뭘 더해볼까요? 오늘이 중복이니까 버글버글 삼계탕 끓는 소리, 쩍 하고 수박 갈라지는 소리에 선풍기 솔솔 돌아가는 소리.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 추진 텍사스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압니다. 자, 응원하는 팀이 우승해서 예, 기분 좋아지신 네.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새벽부터 아,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번 한 주 내내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12: 와우. 네.
13: 감사합니다.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가 14주째 1위를 지금 이번 주에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 이번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던 사람이 미란다 램버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잖아요.
12: 컨트롤계의 전설이죠.
13: 그렇죠. 다른 공동 작곡가랑 같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한 만두 가게에 갔대요. 근데 그 만두를 만드시던 분이 머리에 Choosing Texas라고 적힌 야구 모자를 쓰고 계셨답니다. 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12: 네.
13: 네. 자, 이번 주 12, 지난주 7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이 3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9위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고요.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2계단 상승했습니다.
12: 자, 미국 싱글 차트 8위입니다.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네, 미국 싱글 차트 8위 올리비아 딘 Man I Need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세 계단 하락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6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6계단 상승하면서 첫 번째 탑10을 기록을 했습니다. 노아 카한이 이 곡의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스틱 시즌을 샘플링했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 6위 스텔라 레프티 보스턴

0: 네, 미국 싱글 차트 6위 스텔라 레프티 보스턴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인 팔라 엔젠입니다. 드래큘라.
0: 자, 4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3년으로 갑니다. 1963년 이번 주 1위

서핑 뮤직의 예, 거의 뭐 휴지죠. 젠 앤 린 서프시티 1963년 이번 주 1위. 자, 1973년으로 갑니다. 짐 크로치 Bad Leroy Brown.

있습니다. 짐 크로치의 Bad Bad Leroy Brown. 1973년 이번 주 1위. 자, 1983년으로 갑니다. The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Please see every breath you take. 자, 1983년 이번 주 1위. 이제 1993년으로 갑니다. 1993년 이번 주 1위. UB40, Can't Help Falling in Love.

UB40 Can't Help Falling in Love. 1993년 이번 주 1위. 자, 2003년입니다. 비욘세 피처링 제이지 Crazy in Love.

비욘세 피처링 제이지 Crazy in Love 2003년 이번 주 1위. 자, 2013년입니다. 로빈 씨 피처링 T.I. and Pharrell Bloodlines.

네, 로빈 씨 피처링 T.I.N. 프렐 블러드라인스 2013년 이번 주 1위. 자, 2023년으로 갑니다. 전국

0: Open up, say, ah. Come here, baby, let me swallow your pride. What you want, I can match your vibe. Hit me up and I'ma cha-cha fly. You make Mondays feel like weekends. I make him never think about cheating.
1: 2023년 이번 주 1위 정국 피처링 라토 세븐.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4위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중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좀 더 커지면서 무더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데요. 모쪼록 건강관리

0: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33도, 대구 37도, 광주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중부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리면서 흐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에서 수원 구간,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남사 진위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3위는 엘라 랭리의 Be Her가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2: 네.
3: 2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ow You고요.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가 14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7월 17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ow You가 지난주 7위에서 3계단 떨어졌고요.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3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6계단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5위에서 3계단 내려왔는데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고요. 이번 주 7위, 지난주 10위였는데요. 프로스파, 클루니의 Free Your Mind가 3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2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Stupid Song이 4계단 떨어졌고요.
2: 네.
3: 이번 주 5위,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샤키라와 버나보이의 Die Die가 8계단 상승했습니다. 월드컵의 공식 주제곡이었고요. 이게 이탈리아어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이런 뜻이랍니다.
2: 네.
3: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축구팀에게 공격을 독려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네. 이 작곡에 에드시란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네.
2: 자, 영국 싱글 차트 5위 샤키라 and 버나보이 Die Die.

0: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계속해서 샤키라의 그 뱀파이어 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1: 너무 정말 명불허전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폐막식과 그 하프타임 공연 두 개 중에 어떤 거 볼까? 개막식하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단연코 하프타임 공연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5위 네. 샤키라 버나보이
1: 다이다이였고요. 네.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14위였는데요. 어나더 그리고 54 울트라의 Talk to You가 10계단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도 월드컵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예. 잉글랜드의 존 스톤스 선수가 16강전에서 승리한 뒤에 탈의실 장면에서 이제 찍은 데서 나온 노래거든요. 어깨 부상을 갑자기 입은 척해서 투엘 감독의 얼굴이 확 굳어졌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이 곡에 맞춰서 장난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투엘 감독이 가서 이렇게 때리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올랐고요. 이번 주 3위도 월드컵과 관련이 있죠. 지난주 21위였는데요. 베디엘 스키너 라이트닝 시드의 3 라이언스가 지금 18계단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네. 이번 주 2위 역시 월드컵하고 관련이 있는 곡인데요. 지난주 11위였습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인데요. 9계단 상승을 했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거의 뭐 잉글랜드 남자 대표팀의 주제곡처럼 불렸던 곡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리암 갤러거가 만약에 결승에 진출하면 내가 현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2위 오아시스 원더월.

0: 영국 싱글 차트 2위 오아시스 원더월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디셈버 10의 On Your Side입니다. 사이먼 코엘이 또 보이밴드 멤버를 선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결성된 팀이고요. 이 앨범은 데뷔 앨범입니다.
0: 네.
1: 4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3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입니다. 이번 주 2위 앨범 재진입한 앨범인데요. My Chemical Romance의 Danger Days, The True Lives of the Fabulous Killjoys라는 앨범입니다. 2010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리마스터링도 했고 9개의 보너스 트랙을 추가해서 디럭스 에디션을 발매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1위 Rolling Stones의 Foreign Tongues라는 앨범이 새롭게 1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25집 앨범이고요. 영국 앨범 차트에서 15번째로 1위를 차지한 앨범입니다.
0: 자, The Rolling Stones의 Foreign Tongues 이 앨범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곡을 커버했습니다. You know I'm no good.

네, 영국 앨범 차트 1위 The Rolling Stones의 Fool in Tongues에서 You Know I'm the Good 들었습니다. 믹 제거가 이 노래 좋아하는 모양이죠. 네. 자, 계속해서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앨범 차트입니다. 탑10입니다. 10위는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9위가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8위는 사운드트랙입니다. Heat It Lively. 7위가 The Rolling Stones의 Foreign Tongues. 6위는 Drake의 Iceman. 앨범 차트 5위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4위는 엘라 랭리의 Dandelion. 3위가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 퓨처의 The Real Me.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이 앨범에 있는 California Girls입니다.

R&B 힙합송은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가 1위고요. 스트리밍송 1위 엘라 랭리 Choosing Texas.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의 오더 내리가 1위입니다. 팝 에어플레이 1위,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스 차트 테이민 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1: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코샤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2: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르디
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4: 페럴
1: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코샤베르디.
6: 발효 10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주 영국 싱글 차트 여전히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인데요. 이번 주에 벌써 17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 허허야.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안녕히 계세요.
2: 자,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학창시절 장래희망에 다들 판사, 의사 적어낼 때 전 당당하게 영화감독이라고 썼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모로 말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한 길을 가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든 이왕 말아먹을 거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맛깔나게 말아먹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숨지 말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한 번쯤 뛰어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만큼 자랐을 리 없는 머리카락은 보통 하루에 0.3mm씩 한 달이면 1cm가 자라는데요. 그러고 보면 손톱은 하루 평균 0.1mm씩 자라고요. 피부세포는 한 달을 주기로 새로워지고 사람의 뼈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흡수하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면서 약 10년에 걸쳐 대부분 교체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눈치채는 변화는 어느 날 문득이지만요. 지금도 우리 안에 무언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7월 25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라우브의 체인지스였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 열었습니다. 진짜 우리 몸 바쁘게 일하고 있죠. 몸 안에서 세포가 하고 있는 일들 요새는 그래픽으로 많이 표현이 돼서 영상으로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애들인데 저렇게 부지런하지? 나는 안 그런데 싶을 만큼 열심히 끊임없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세포 단위의 모든 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는 또 바뀔 거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과연 우리가 나라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몸뚱이라면 그 몸뚱이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이제 하지만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릴 거고요. 잠시 후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괜찮아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하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1377 누르고 3번.
2: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3: 1377 누르고 3번.
2: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신혜가 부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듣고 오셨습니다. 1482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여기는 경북 포항이에요. 운동하면서 듣기만 하고 참여를 못해서 영 죄송스럽네요. 아유 가끔씩만 발자국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곤 해요. 4612님 집에서 자동차 자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공구로 했는데 지인이 전동 공구를 싸게 팔았거든요. 휠을 꽂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풀리는 순간이 짜릿합니다. 일반 정비 받으러 정비소 안 간 지 4년째네요. 전국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초능력자. 야,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세상 금손이시군요. 해외에서는 남자분들이 이게 약간 일종의 취미처럼 기본적으로 온갖 공구들이 왜 그 차고에 있잖아요. 미국은 집에 차고가 있으니까 그게 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차를 직접 관리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죠. 공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는 못 봤는데 와 진짜 내 손으로 차 다 고쳐주는 분이 별밤도 듣고 계셨군요. 왠지 멋집니다. 7351님 대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수박 사와서 소분해서 넣어놨어요. 지금은 편하게 별밤 듣고 있네요. 남편의 TV 보고 저는 이나님 만나고 서로의 취미는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의리로 35년 삽니다. 무려 35년 차 결혼 선배님이시군요. 수박의 계절이지요. 다들 좀 조각낸 수박 정도는 냉장고에 쟁여두는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쿨의 아로하.

쿨의 아로하 이어서 규현의 우리가 사랑한 시간 들으셨습니다. 김현아님, 저희 아빠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지금 한창 마늘 경매 시즌이라 아빠랑 둘이 20kg 마늘 50포대를 하루 종일 작업했어요. 너무 더워서 물 1.5리터를 마신 거 있죠. 이 노력이 경매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보상받길요. 아빠가 돈 받으면 알바비 두둑하게 주신대요. 아짜?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농사 짓는 집안에서 이 오는 사연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꿀처럼 느껴질까. 내 피곤한 몸과 하지만 정확하게 쌓여있는 저 마늘 포대를 바라보며 또는 막 과일 더미들을 바라보며 아, 이때 눈에 보이잖아요, 노력의 결과가. 물론 몸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이왕이면은 좋은 가격으로 마늘들이 팔려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이 마늘 경매 시즌이군요. 3243님, 저는 등산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동안 산에 못 가서 집에서 너튜브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득 언젠가 저도 카메라를 사서 제 모습을 찍으며 등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드론도 촥 날리고 아이고야 이거 발 밑만 보기도 바쁜데 보통 고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초쳐서 죄송하지만 제가 본 거는 또 무서운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초고수 등산 너튜버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그대로 다 찍힌 거예요. 너무 무서워 지금 생각하면. 일단 등산은 하시되 예, 막 카메라, 드론 이런 건 좀 천천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5290님, 집에 오니까 귀염둥이 막내가 켄터키 할아버지 치킨을 사다 놨네요. 저희 동네 매장이 생겼길래 지나가는 말로 엄마 인생 첫 치킨이 저 브랜드라고 알려줬더니 오다가 엄마 생각나서 사왔대요. 우리 막내 너무 귀엽죠. 19살이지만 여전히 제겐 귀여운 아가랍니다. 신청곡은 터치드의 새벽별. 19살이면 거의 뭐 몽고반점 있죠. 저희 할머니가 90대 할머니가 70대 저희 어머님 아직 아가처럼 보면서 얘기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참 저 치킨이 대체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도 구체적으로 저기서 치킨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참 희한해요. 매력적인 맛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터치드의 새벽별.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곳은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의령에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 강원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 33도, 포항 36도, 대구 37도, 광주가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경기와 강원, 충북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외출할 때 양산 겸 우산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원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듣고 오셨습니다. 8468님, 얼마 전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어요. 가족들한테 뭘 해줄지 고민입니다. 완전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고 용돈으로 드리자니 제대로 안 쓰실 것 같고 선물도 너무 어려워요. 다들 첫 월급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는 걸까요? 궁금해요. 라고.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시죠? 일단 식당은 가야죠. 월급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좀 되신다면 식당은 어쨌든 그리고 상징적으로 고기죠. 예.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좀 더 해산물 쪽이다 하면 뭐 회여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용돈으로 현금을 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 신권으로 싹 뽑아가지고 예쁜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짧은 손편지랑 같이 해서 그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에게 자식이 번 현금을 받는 그 기분? 그게 정말 특별한 것 같거든요. 저는 현금 봉투를 추천합니다. 신권 빳빳하게 뽑으셔야 돼요. 전혜정님, 한 해에 한 해 습함이 심해지는 걸까요?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습한 걸 싫어하는 걸까요? 점점 습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전자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습한 걸 싫어하진 않는데도 이거 좀 선 넘는데 약간 좀 비가 오는 게 아닌데도 빨리 뛰면 온몸이 젖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공기 중에. 약간 한국이 좀 점점 동남아화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그런 변화가 보이죠. 습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위.

1106님,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하다가 만난 이쁜 강아지. 지금 제 옆에서 배 뒤집은 채 자고 있어요. 제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울 뿐이에요. 라면서 말도 안 되게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어이없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간 좀 이 입 주변이 거무튀튀한 거죠?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강아지. 연탄재에서 뭐 파먹은 것 같은 입을 가진 강아지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진짜 소중한 인연 만나셨군요. 가끔 또 소식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커가는지. 진짜 금세 클 것 같은데 아기 때 사진 많이 찍어놓으시고요. 5112님, 대장부엉, 벌써 8월이 가까워지는 게 믿어지시나요? 여름이 끝날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해요. 더 열심히 냉면 먹고 빙수 먹고 놀아야겠습니다. 진짜 제가 어이없지만 이런 생각해요. 이제 곧 여름이 갈 것 같아. 목요일부터 곧 월요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여름을 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5112님도 여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여름답게 하지만 건강하게 우리 같이 보내보자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권진아의 화이트 와인 듣고 오셨습니다. 8590님 저는 종종 택시가 보트로 변해 둥둥 뜨고 그 위에 엄마와 같이 있는 꿈을 꿔요. 언제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거 너 한 살 때 기억이야 라면서요. 엄마와 제가 비 오는 날 택시를 타고 둑방 근처를 가는데 둑방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택시기사님은 물 아래서 택시를 살리고 엄마는 택시 위에서 저를 살렸대요. 웬일이야. 근데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은 보편적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아주 어릴 때 어떤 강렬한 에피소드가 사진처럼 뇌에 남아가지고 에이 그때 기억을 네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지만 가끔가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냥 어떤 상상력 때문에 꾸는 꿈인지 모르지만 느낌에는 그때 풍경이 진짜 실제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5508님 오늘 결혼할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괜히 긴장되고 마음에 안 들어하시면 어쩌지 했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딸만 있는 집이라 그런가 봐요. 뭔가 흐뭇하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떨리는 일 잘 치르셨네요. 특히 이제 아빠한테 보여줄 때 겁이 나죠. 어떤 아버지들은 또 모든 남자친구들이 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랑이 많은 분인가 봅니다. 4690님 대장부엉 오늘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짐 정리 끝나고 누워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반지하를 고집하셨지만 작년 여름에 비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올해는 걱정이 돼서 그냥 강제로 모시고 왔어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시네요. 부모 없이 홀로 업어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호강시켜드릴게요. 사랑해요. 라는 너무 좋은 사연입니다. 할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 참 그래도 그냥 단순한 효심만으로는 내릴 수 없는 결정.

일정이었을 텐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또 있는지, 맛있는 건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사소한 얘기 사연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신지훈의 평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일일 일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579님, 저는 대장부엉 해주는 부엉이들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꼭 옛날 얘기 듣는 것 같달까요? 물론 요즘 일어나는 얘기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아실지 마음 편해진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훌륭한 비유인데요. 이게 듣다가 보면은 마음 편해지는 그게 딱 옛날 얘기의 톤이죠. 앞으로도 저의 옛날 얘기 자주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BDI의 The Beat Goes On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아, 후이 씨.
2: 네네.
0: 후이 씨 때문에 처음 알게 된 종류의 콘텐츠인데 무드 샘플러라는 게 있어요.
2: 아, 네네.
0: 어떤 분위기일 것인가를 담는 그런 건가요?
2: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이 무드 샘플러와 제 노래가 좀 다르긴 합니다.
0: 아, 뭐예요? 지금 우리 후이 신곡 빙고 네. 곧이잖아요.
2: 맞습니다.
0: 한 3일 뒤에 발매되는데.
2: 네네.
0: 다른 면 때 왜 무드 샘플러죠?
2: 아, 이게 지금 제가 왜 무드 샘플러를 넣었냐면 그 사계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앨범 컨셉 포토 사진과 이 음악이 약간 그 포토는 여름에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음악은 제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 갭이 좀 있다 보니까
0: 그냥 뭐 후이 이쁜 모습 담은
2: 사실 그렇고요.
0: 근데 사실 팬들은 이런 게 많아야 돼.
2: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그냥 내 스타 예쁜 모습
2: 네.
0: 여러 종류의 콘텐츠로 그냥 계속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담백하게 나왔는데 원래는 그 향수 CF가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향수를 들고 막 별의별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건 진짜 도저히 제가 항마력이 딸려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희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울 것 같고 좀만 담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0: 나중에 팬콘에서 네. 공개해줘요. 그런 거.
2: 네, 네, 나중에 네 나중에 좀 스페셜하게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여기 보니까 영상에서 민소매 옷도 막 입고요. 네, 살을 막 드러내고 이거 이런 거 입었으면 이제 그 배드 챌린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유행인데.
0: 엉뚱이 춤 한번 해주셔야 네,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펜타곤 데뷔 10주년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2: 맞습니다.
0: 그럼 10월 10일이 딱 10주년이라는데
2: 네.
0: 요때인가요?
2: 아니, 여기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랑 같이 이제 로고 예, 1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면서 또 콘서트 투어도 좀 시작을 할 예정이고.
0: 아, 이게 네. 얼마 만에 좀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투어까지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2: 그렇죠.

0: 오랜만이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안무 연습을 했거든요. 안무 연습이 안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1: 진짜? 예. 추우면 난이도가 낮아진 건 아닙니까?
0: 난이도가 낮아진 건 아닌데 네. 그냥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 왜냐하면 사실 멤버들도 다 알고 모두가 저희가 이제 다 동의하는 건 약간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으니까 그건 나머진 다 시행착오들이었거든요.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는데 그러다가 어찌저찌해서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딱 안무 연습을 들어가니까 이거는 뭔가 기적 같은 거죠.
1: 그렇겠죠. 게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멤버들이 네. 다 지금 컨디션 관리도 잘 되어 있어야지만 맞아요. 가능한 거고.
0: 네. 이 안무를 어떤 멤버는 오랜만에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1: 좀
0: 아니
1: 그렇다기보다 쉽지 않나요?
0: 아니 쉽지 않다기보다는 네. 다들 그 열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역시.
0: 이게 뭔가 소중한 시간들이다라는 거를 좀 새롭게 깨달은 느낌이
1: 맞아.
0: 듭니다.
1: 자, 그럼 기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 네. 올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타곤의 약속.

0: 펜타곤의 약속 듣고 왔습니다. 노래에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호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688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들 잘 때 뭐 입으시나요? 저는 그동안 목이 늘어나고 얼룩이 묻은 옷, 단체 티셔츠처럼 버리기 아까운 옷만 입고 잤는데요. 집안과 밖에서 입는

0: 옷의 경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헛옷을 입고 잔다는 생각이 들어 27년 만에 약간의 거금을 들여 잠옷이란 걸 샀습니다. 잠옷을 입고 잔 첫날의 그 뽀송한 기분, 다들 이런 걸 느끼며 잠드는구나 싶고 이제부터 제 인생이 잠옷을 입기 전과 후로 나뉠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에 제 잠옷처럼 뽀송하고 기분 좋아지는 음악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듣는 잠옷 같은 음악 후이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엉이 여러분 모두 잠옷 타세요.
1: 너무 동의하는 내용이었고요.
0: 네.
1: 아, 잠옷의 뽀송함을 음악으로까지 느끼고 싶다는 6889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잠옷 선물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1: 사드릴까요? 후이 씨는 잠옷 네. 입어요?
0: 저는 잠옷이 있기도 한데 사실 잠옷이 여름 잠옷은 하나 있어가지고
1: 잘 안 입고 그냥 아무거나 막 입어요 그럼?
0: 네 아무거나 입어요. 아이. 아무거나 입을 때 입고 잠옷 입을 때 입고 왔다 갔다.
1: 저는 잠옷은 강추인 게 그게 주는 심리적인 분리 네. 효과가 있어서 나는 이제 휴식 모드다.
0: 네네.
1: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잠으로 들어간다.
0: 네.
1: 이제 이걸 입고 밖에는 못 나가는 종류여야 돼요. 잠옷은 자고로. 네네. 특히 남자분들이 좀 그냥 왜 굴러다니는 티셔츠나
0: 맞아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1: 운동 반바지 같은 거
0: 맞아요.
1: 안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런 채로 나갈 수 있는 옷 안 됩니다.
0: 저는 그런 채로 나갈 수 있는 옷을 선호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잠옷 입어요.
0: 분리수거도 하고
1: 안 돼요. 동물 그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 입어야 돼요.
0: 아, 그래요?
1: 아무 동물 취향이 아니어도
0: 네.
1: 잠옷을 입는 삶이요 의외로 매일매일 나에게 진짜 딱 그 잠에 드는 모드의 본격적인 어떤 태도를 만들어주거든요.
0: 네네.
1: 저는 후이 씨 잠옷 강추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그 최근에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쇼핑몰을 갔는데 잠옷을 이렇게 조금 할인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슥 이렇게 봤는데 한 7, 8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너무 비싼가 싶은 거예요. 그냥 뭔가 제 마음에.
1: 우리가 인생의 절반 네. 한 3분의 1은 자요.
0: 네. 그렇죠.
1: 얼마나 중요한 복장인데 남이 그렇습니다. 보지 않을 때 나를 그 챙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0: 맞아요.
1: 알겠죠. 제가 다음 하나 뭐든 사오면 그거 꼭 입고 주시고요.
0: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1: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골라줄게요. 자, 노래 기대는 밤 사연 주신 6889님이 처음 느껴본 잠옷의 뽀송함을 닮은 노래
0: 네.
1: 어떤 곡 가지고 오셨나요?
0: 네, 저의 첫 번째 곡은요. 코린 베일리레의 Put Your Records On입니다.
1: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버전 네. 참 좋아요, 저도.
0: 아, 그래요?
1: 네.
0: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이 노래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의 노래, 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에 너는 너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6889님께서 이 잠옷을 통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나의 취향들을 조금 발견해 나가시는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 들고 왔고 저는 사실 그 코린이라는 가수분의 노래를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사실 네.
1: 그러니까 제가 후이 취향이 아닐 순 있다. 후이의 레이더에 네. 알고리즘에 잘 들어올 곡이 아니긴 해.
0: 네.
1: 완전 어쿠스틱 느낌의.
0: 맞아요. 예. 사실 그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 중에
1: 네.
0: 코린 음악은 좋더라.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1: 있었어요.
0: 그때 코린이 뭐지의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해소를 했습니다.
1: 네. 되게 분위기 있고
0: 네.
1: 초창기 아이유가 굉장히. 뭐 지금도 좋아하겠지만 네. 좋아하는 그런 정서의 뮤지션입니다. 네. 후이 씨가 골라온 첫 번째 곡이에요.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0: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오셨고요.
1: 네.
0: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추천곡은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입니다.
0: 이 노래는 꽤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1: 그렇죠. 사실 이 노래는 네. 진짜 많은 리메이크가 됐던 곡이었고 원곡은 이제 밥 딜런 님께서 1997년에 이제 기타인가요? 피아노인가요?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타겠죠? 아마? 네. 그래서 조금 되게 박자감도 그렇고 좀 러프한 버전으로 불렀던 원곡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장르의 어떤 리메이크들이 많이 나온 곡인데
0: 저는 아델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게
1: 아,
0: 제일 좀 유명한 버전인 것 같아요. 지금,
1: 맞아요,
0: 지금
1: 맞아요.
0: 들어서는
1: 이 노래 버전 중에 아델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크리스 앨런이라는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저도 그렇게 유명한 버전은 아닌데 그 한창 보컬 음악 학원에 다닐 때 그 선생님께서 그 버전을 연습을 하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이제 푹 빠져서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노래를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그 배우 김고은님께서 부르셨는데 진짜 거의 이 노래의 장인처럼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0: 표현 천재니까 뭘 네. 해도 잘해. 네.
1: 그래서 네. 그냥 이 노래는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에요. 그래서 잘 때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잠옷과 좀 일맥상통한 음악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0: 그래요. 네. 온도를 좀 높여주는
1: 네.
0: 그런 음악이죠.
1: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이제 아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데뷔 앨범의 제목이 19인데 이 19의 뜻이 아델이 19살 때 앨범이 돼서 19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들어보시면 약간 앳된 톤의 아델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곡이고 근데 표현법이 사실 19살이라기에는 너무 능숙하고
0: 맞아요.
1: 너무 짙어서 난 녀석이구나.
0: 난 녀석.
1: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난 후배다.
1: 네.
0: 좋습니다. 후이 씨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0: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아델도 벌써 데뷔 연차가
1: 그쵸.
0: 꽤 됐네요.
1: 네네네.
0: 비교적 왜냐면 근대에 들어서 등장한 레거시 반열의 뮤지션이
1: 네.
0: 그렇게 많이 당연히 레거시니까 당연히 많이는 없는데
1: 네.
0: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델이.
1: 그렇죠.
0: 그래서 레거시 중에는 조금 영한 느낌이 좀
1: 네네.
0: 어린 편이라 그런데 네. 벌써 이제 16년 차가 된 거네요.
1: 근데 뭔가 이 레거시한 느낌이 더 드는 건 음악 발매를 그렇게 막 자주 하시는 또 편은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더 희소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이분의 목소리가
0: 이소라 씨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곡 뭡니까?
1: 네, 제가 추천드릴 세 번째 곡은요. 그 뽀송함이 막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곡인데요. 악동 뮤지션의 햇빛 블레스 유입니다. 일단 이 노래는 사실 국내에서는 흔히 막 엄청 자주 들어보기는 어려운
0: 나 별로 안
1: 그
0: 들어봤는데.
1: 컨트리 장르의 음악이에요.
0: 너무 좋은데?
1: 네, 사실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뭔가 전체적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앨범의 어떤 영상들을 보면 그 몽골에서 막 찍은 영상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0: 그분들이 그래서, 잘하는 곳.
1: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떤 초원이나 혹은 컨트리스러운 그런 음악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걸어 잠긴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햇빛이 비춰질 거고 Bless you 약간 이런 가사의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6889님께 6889님이 이제 처음 잠옷을 입고 뭔가 처음으로 나의 어떤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런 기분?
0: 그렇지.
1: 네, 좀 표현해준 곡이지 않나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그리고 이불이 특히 그런데 그 햇빛에 말린 이불의 그 냄새가 있어요.
1: 아, 네.
0: 네, 그게 저도 요새

0: 저는 못 맡아봤죠. 뭐 네. 실내 건조의 시대니까.
1: 그쵸,
0: 근데 맞아요. 어릴 때 이렇게 진짜 쨍쨍하고 특히 좀 건조한 날.
1: 네.
0: 가을의 햇볕에 네. 제대로 마른 이불에서 나는 냄새는 햇빛의 냄새가 있나 싶을 만큼
1: 네.
0: 진짜 모든 게 완벽하게 살균된 그 느낌? 네.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잠옷도
1: 그쵸.
0: 사실 이렇게 햇볕에 바짝 말린 잠옷을 입고 자면 어떤 기분일까?
1: 요즘에는 근데 보통 건조기를 많이 쓰시니까
0: 햇볕 냄새를 내주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좋은 뭐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은
1: 네. 이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사실 그 제 얘기 잠깐 드리면
0: 많이 해주세요.
1: 그 6889님과 약간 일맥상통한 약간 평행 이론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불을 제 돈으로 산 적이 정말 많이 없어요.
0: 왜 이렇게 잠에 투자를 하는 걸까?
1: 아 네. 저는 그냥 되게 이런 면에 되게 무던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여름 이불을 샀고요. 여름 그
0: 냉감
1: 저, 네 냉감
0: 아,
1: 이불과 그 베개 커버와 이 이불을 까는 거 그러니까 이 등을 제가 대는 그 거기까지 샀어요.
0: 네.
1: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컬러감에
0: 그래
1: 그걸 샀는데
0: 좀 기분 좋죠.
1: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0: 오빠.
1: 사실 그 어머니가 여름 이불을 주신 적이 있는데
0: 네.
1: 그게 제 침대가 킹 사이즈예요.
0: 어?
1: 되게 큰 침대인데 어머니가 주신 이불은
0: 아, 좀.
1: 싱글 아하. 이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0: 자그마하게
1: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제 몸이 밖으로 삐져나가는 여름 이불이었는데 처음으로 이게 딱 여름에 폈는데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기분인가 하면서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불을 제가 뭐 들었을 때는 막 뭐 그래도 한 1, 2주에 한 번씩은 뭐 갈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서 하나 더 사야 되나 지금.
0: 하나 더 갑시다. 네, 침대에 투자하는 거 기분
1: 네.
0: 좋은 일이에요. 딱 그 마음으로 제가 잠옷 추천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후이 씨가 추천한 악뮤의 해피 플러스유는요. 저희 돌아오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0: شطر اي بوسو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2: سامانون
0: ويجيك والدي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3: سامانون
0: شيجوك والدي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0: سامانون سينسان والدي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악뮤의 햇빛 bless you 들으면서 우리 별밤 노래 기대는 밤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6889님이 처음 잠옷을 입었을 때 느낌에 어울리는 뽀송뽀송한 음악들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햇빛에 잘 말라 있습니다. 마음이.
1: 네.
0: 다음 곡 추천해 주세요.
1: 네. 제가 추천드릴 곡은요. 뭔가 제 기준 가장 포근한 목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곡은 양희은의 참 좋다입니다.
0: 포근해 포근해.
1: 네, 아 이건 뭔가 사실은 그냥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참 이유를 모르겠는 포근함인 것 같아요.
0: 이상해요. 이게 네. 양희은은 한국에서 전으로도 후로도
1: 네.
0: 이 목소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해외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소사라고 네. 돼지의 목소리라고 불리거든요. 저는 만약에 양희은 선생님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시대였다면
1: 네.
0: 그런 입지에 올라 있지 않으실까 할 정도의 그런 네. 영혼이 있는 목소리죠.
1: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서 되게 뭔가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그냥 음율에 맞춰서 하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시잖아요.
0: 완전 대명사죠.
1: 그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걸까? 라는 그냥 생각 정도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0: 근원적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 이렇지 않은데 네. 그냥 엄마 목소리 같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 양희은 씨가 어머니 면배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1: 네.
0: 양희은은 뭔가 엄마가 주는 위로를
1: 네.
0: 줘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가사를 말하듯이 노래한다라는 게 결국 가수들의 어떤 경지 같은
1: 네,
0: 거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테크닉과 어떻게 절대적으로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게 테크닉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같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참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녹음해둔 것 같은 그런 거. 나중에 맞습니다. 우리 후이 씨도 조금 연차가 더 찼을 때는
1: 네네.
0: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1: 저도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만든 노래도 있긴 하거든요. 뭔가 음들도 이 대화에서 사용되는 어떤 뭐 잘 지내? 하면 이제 노래 멜로디를 끝 처리를 똑같이 올려준다던가 그 편지를 노래로 옮긴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음악도 있고 한데 아 근데 저는 뭐 이 양희은 선생님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이건 약간 그 뭔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이감이 진짜 딱 와야 될 것 같아요.
0: 그 정확히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1: 이유들이 저도 모르겠는데 에이.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71년도인가요? 발매된 곡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에도 깊이감이 너무
0: 그때부터
1: 네, 어마어마하시고 제가 알기로 아마 그때가 22살 뭐 21살 이때쯤이셨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때도 그 노래를 뭐 지금 이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많은 부엉이 분들께서 또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좀 타고난
0: 맞아요.
1: 예, 타고난 감정일지도 모르겠다.
0: 세상이
1: 예.
0: 정해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
1: 예.
0: 너는 세상에 엄마처럼 엄마 같은 위로를 해줘라.
1: 네네.
0: 이렇게 좀 갖고 태어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제목이 딱 그 양희은 씨에 대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1: 네.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양희은의 참 좋다.

0: 허희 씨의 네 번째 추천곡 양희은의 참 좋다 들었는데요.
1: 네.
0: 이게 거의 뭐 진짜 이 오늘 이 주제 플레이리스트의 헤드라인 네. 네, 역할을 했는데
1: 네.
0: 완벽하게 이불을 진짜 딱 목 끝까지 덮은
1: 네.
0: 기분이 듭니다.
1: 포근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죠.
0: 사계절 내내 내가 원하는 포근함으로 날 덮어줄 것 같은 노래였고요.
1: 네.
0: 자 마지막 곡은 이제 후이픽.
1: 맞습니다.
0: 다 떠나서 그냥 요즘 후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
1: 맞아요.
0: 뭡니까?
1: 오늘 제가 픽한 노래는요. 해비의 B.I라는 곡입니다.
0: 아름다워져 해비.
1: 네. 이제 이 아티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요즘에 버추얼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0: 그 관심도가 높아진다기보다는 요새 보면은 점점 더 그냥 이렇게 신기해하지 않고 그냥 가수랑 똑같이
1: 맞습니다.
0: 그냥
1: 좀 받아들이는? 이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0: 자리를 잡는
1: 있는
0: 거예요. 네.
1: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버추얼 아티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가수로서 어? 등록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100팀 정도 돼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아티스트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버추얼 아티스트분들의 문화가 나름대로는 뭔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딴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뭔가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해 정말 보석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렇게 메이저한 씬으로 기회가 없는 경우 되게 또 덜어 있기도
0: 많죠.
1: 해요.
0: 네, 대부분이 네. 그렇고.
1: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새롭게 새로운 목소리로서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고 그냥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티스트분도 노래가 진짜 좋고 그러니까 노래 이 노래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음악 중에 그냥 단연코 제일 좋았어요.
0: 그 정도다.
1: 네, 왜냐면 이게 노래가 그냥 지금 들었을 때는 그냥 J-pop 기반의 어떤 그냥 락 발라드 성향이 있는 그런 곡이라고 느껴지지만 이거를 이렇게 귀담아 딱 듣고 있다 보면 뭔가 전개도 되게 신선하고 코드웍도 중간중간 좀 신선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음악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 이 음악은 되게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음악이구나.
0: 곡 좀 쓰는구나 싶은 네, 게 느껴졌군요.
1: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구현하기에는 이 노래 같아지니까 또.
0: 그치.
1: 그러니까 되게 또 따라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되게 적정한 선에서의 그런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0: 야, 말 그대로 후이 픽입니다.
1: 네네.
0: 우리 이 해비님이 이 방송을 꼭 듣게 됐으면 좋겠네요.
1: 네, 근데 이렇게 어리신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어리신지 몰라가지고.
0: 2000년생.
1: 네네.
0: 근데 이게 버추얼 아티스트들의 프로필은
1: 아, 그쵸.
0: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알고 보니 막 저랑 동갑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1: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 해빈님은 네. 몇 년생이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만 나오는 브이로그 같은 것들도 가끔 올리세요. 근데 그러한 어떤 거 봤을 때는 누나 친구분은 아니신 느낌입니다.
0: 아, 왜 제 연배 무시합니까? 내 연배에서 나올 수 없는 목소리다.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0: 우리는 뭐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네 연생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0: 있죠,
1: 있잖아요.
0: 있죠.
1: 네.
0: 좀 맑죠. 네. 세상에 덜 치였어. 정화가 됩니다. 자 노래 기대는 밤 오늘은 잠옷의 뽀송함을 음악에 더하고 싶다는 6889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대망의 코너 속의 코너죠. 후이가 골라온 후이픽 노래까지 함께 소개를 들었습니다.
1: 네.
0: 다음 주에도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인데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별빵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픽 해비의 B.I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5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051님께서 대장부엉 저 큰일 났어요. 첫차 알아보는 중인데요. 처음에 경차로 시작했지만 좀만 더 하다 보니 중형 SUV 전기차까지 왔습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별밤 들으면서 딴짓 엄청 했네요. 후기 찾아보느라 여념이 없었거든요. 이거 큰일 맞죠? 하셨는데 그래도 뭐 감당하실만 하니까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희한해요. 이 신혼살림 마련할 때랑 차 마련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단위가 좀 이상해져요. 평소에는 뭐 100만 원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차 고를 때 막 100만 원 더 써서 뭐가 더 좋을 수 있다면 아낌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는데 아무튼 그 설렘 충분히 즐기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안의 심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학창시절 장래희망에 다들 판사, 의사 적어낼 때 전 당당하게 영화감독이라고 썼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모로 말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한 길을 가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든 이왕 말아먹을 거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맛깔나게 말아먹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숨지 말고 내 가슴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7: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6: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7: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한 공연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10cm의 그라데이션 공동 작업자인 권정열과 고영배 저작권료로 서로 다른 맛을 보다. 2. 권정열 피셜 보컬계에서 화제인 사람 부록 넘어서 드그만 고영배. 3. 고영배 피셜 우리의 관계는 권정열이 집착해서 유지된 사이.

0: 무조 맨
1: 티 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야
0: 무조 맨

0: 안녕하세요, 스포왕 구현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1, 2부는요 뭐죠? 왜 아이돌이 안 나왔는데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가 켜진 거죠? 이거 강력히 규탄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농담입니다. 오늘 1, 2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MBC 라디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지금 들어오시면은 저와 게스트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뭐랄까 자격이 있다. 저희 씬에서는 모두가 다 사실 인정하고 있는 인디 아이돌 근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희 스포한 고영배에는 중요한 날마다 찾아와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그런 특급 게스트이기도 한데 오늘 무슨 일로 또 다시 나와주셨는지 10cm 권정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직접 카메라 보고.
1: 아, 네.
0: 팬분들과
1: 드디어
0: 예,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이제야 진정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4세대 밴드. 그 왜 우리가 4세대예요? 4세대 맞아요.
0: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다 이제 새로운 아이돌 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3세대 다 4세대 이렇게 하니까.
1: 근데 밴드도
0: 하자.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40대면 4세대.
1: 아, 그때 맞죠.
0: 기억나시죠? 네. 50대면 5세대. 우리는 이제 네. 열심히 해서 5세대까지 가야 돼. 네.
1: 5세대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4세대 밴드를 대표하는 밴드 아이돌 10cm 권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그거를 이렇게 서운하고 슬픈 말투로 하니까 슬픈.

0: 잖아요. 네, 4세대 밴드 이렇게. 네,
1: 저도 얘기하다 슬펐어.
0: 당차게 해야지.
1: 4세대 밴드. 제가 얼마 전에 7세대 만나가지고.
0: 아니, 야 벌써 7세대까지 됐어?
1: 배철수 선배님은.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7세대시네요. 진짜 근데 그 아예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아시죠?
0: MBC 라디오에 계시네. 네. 7세대 선배님이 계시네. 7세대시구나.
1: 7세대.
0: 저희 아직 멀었습니다.
1: ACDC 티셔츠 입고 오셨어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어쨌거나 오랜만에 그 이번에는 그래도 꽤 빨리 와주셨어요. 7개월 만이더라고요.
1: 아, 제가 저번에 더 빨리 오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0: 맞네. 아, 너무 너무 바쁘게 열심히 지내고 계셔가지고. 네.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1: 네.
0: 올해도 열일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투어가 5월에 끝이 났어.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열받아. 왜요? 왜 아시아 투어하지?
1: 아, 했잖아요.
0: 아, 저는 그냥 한번 간 거지. 투어가 아,
1: 이제 그렇다 보면 투어가 됩니다.
0: 와, 네. 열받아.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겸손한 척 말하는 것까지 화가 난다. 아, 어땠어요? 아시아 투어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1: 이게 자주 가려고 해도 어쨌든 보통 1년 만에 가게 되거든요.
0: 당연하지. 네,
1: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반가움이 제일 크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많은 도시를 가는 투어가 두 번째인데요. 그 전에도 투어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그때는 좀 많이 못 갔는데 이제 재작년에 첫 대대적인 투어를 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간 거죠. 근데 제가 혼자 의미가 있었던 건 첫 번째 갔을 때는 약간 그 도시별 맞춤 공연이었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그렇지, 그렇지.
1: 네, 그렇지. 그래서 에이. 뭔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 노래들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OST가 되게 많았고 뭔가 10cm스러운 기획의 공연이었다기보다는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듣고 싶은 걸 들려드리는 공연이었다면 이번에는 서울, 대전, 부산까지 있었는데 아예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투어를 위해서 기획된 공연을 가지고 그래서 되게 떨렸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가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스토커는 무조건 하이라이트거든요. 에, 에. 근데 거기서는 아니에요.
0: 막 몰라.
1: 네, 처음 들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0: 몰라.
1: 옛날에 그거 모르고 막 히트곡인 척하면서 했다가 이게 아닌데.
0: 히트곡인 척이라는 게 이제 작지만 나의 애티튜드. 에. 뭔가 아시죠? 아,
1: 예를 들면
0: 요거랑
1: 그 곡 제목 소개도
0: 아, 그렇지 그냥, 그렇지 네.
1: 뭔지 아시죠?
0: 그렇지
1: 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음 곡은 스토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0: 그러면 한국은
1: 안 맥혀요.
0: 한국이 그 다음 곡은 스토커입니다. 뭐. 아, 네.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1: 아 스토커 같은 노래는 워낙 대표곡이니까
0: 그래도
1: 곡 제목을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아.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인트로만 들려드리고 반응을 얻는 거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건방지게 그렇게 했다가 조용해가지고.
0: 근데 이제 보통 내 예상에 이 노래가 이렇게 이분들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면 곡의 배경도 설명해드리고
1: 설명해야지.
0: 그다음 감상법도 네, 설명해드리고 그럼, 하는데 네. 그걸 생략했다가 놀린 적이
1: 그런
0: 있을 정도였다.
1: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좀 그거를 잘 살려서 했고 근데 다 좋아해 주셔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그게 사실 지난 투어 때 그렇게 안 했으니 막상 이렇게 했는데
1: 예.
0: 반응이 약하면 어떡하지? 걱정됐을 텐데 완전 괜찮아요?
1: 그래서 한 명 다 여쭤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번 투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월드 투어의 방식이랑 좀 달랐네.
1: 그렇죠, 그렇죠.
0: 요 네. 보통 이제 투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짜여진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를 그 샌리얼을 네. 거의 그대로 뭐 만약에 그날에 맞게 바꿔도
1: 네. 조금씩
0: 조금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건데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투어를 제대로 하신 거네.
1: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 거죠.
0: 아...
1: 그래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칭찬 많이 받아서 좋고.
0: 그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 했던 공연을 네.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대 장식이나 이런 연출들도 다 챙겨서 가고,
1: 네.
0: 진짜 투어를 한 거지.
1: 그렇죠.
0: 너무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막 비행기에 막 전세기 같은 걸로 다 하셨죠?
1: 샀어요 이번에. 네.
0: 아 비행기를 네,
1: 전용기죠.
0: 아
1: 전용기.
0: 그랬구나. 네. 어쩐지 스케줄이 원활하게 되더라 그게.
1: 그 네, 거기다가 제 사진 붙이고 프린팅하고.
0: 아
1: 뭔지 알죠. 네. 비행기 안에 안무 연습실 있고.
0: 아 그래.
1: 거울 보면서 안무 연습하면서 갔죠.
0: 야 나는 정열 씨가 집에 그렇게 마당을 그렇게 크게 한 대를 해놓고.
1: 아, 그건 헬기만.
0: 헬기용이야.
1: 그건 헬기만. 네. 한국에서 그 정도는 어려워요. 네.
0: 아, 그럼 헬기가 비행기 사는 바람에 헬기가 많이 놀겠네. 네. 아,
1: 그것도 자, 작업실 갈 때
0: 한 번씩 떠야 돼요. 그래야지.
1: 작업실 갈 때 매일 쓰니까 데일리예요, 데일리.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오랜만에 해봐요.
0: 전국에 네. 전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네. 지금 너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믿어요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 믿어.
1: 다만 다섯 명이라도 믿는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 10년 전쯤에 많이 하던 거거든요.
0: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투어를 잘 다녀오시고 네. 야 4월에 아 이게 벌써 맞아 만우절 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다 저랑
1: 전생,
0: 또
1: 다 전생 같아요.
0: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네. 4월 1일 날 만우절 이벤트로 소란 저희랑 10cm랑 노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저는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1: 저는 소란의 준비된 어깨를
0: 요렇게
1: 리메이크했죠.
0: 바꿔서 불렀어요. 저희 작가님이 올해 하고 끝이냐고 이 이벤트는.
1: 아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었나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발매가 되고 우리가 또 그 막 그 메이킹 막 티징 이런 것도 막 다 하면서 되게 즐거웠잖아요.
0: 너무 재밌었죠.
1: 근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힘든 티가 안 나더라고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1: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티가 안 나. 그냥 되게 즐거워 보여.
0: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내년엔 더 재밌게 할 만하겠네. 네.
1: 근데 우리는 직원들을 봤잖아요. 그 되게 썩어가는 걸 봤잖아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면서.
0: 정말 고생해줬지.
1: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0: 사실은 그 저희끼리는 4월 2, 3일쯤에 얘기를 한번 했죠. 내년에는 한번 네. 2월쯤부터 빌드업 쌓아서 3월에 네. 한번
1: 싸워서
0: 싸우자. 그러고 절교를 하고 4월 중순쯤에 화해를 해야 된다. 네.
1: 멋진 공연장에서. 네.
0: 그렇지. 그게 낫다.
1: 네, 그게 나아요. 아, 그래야지. 너를 보내 부르면서.
0: 그렇지.
1: 화해를 하는 게.
0: 그래서 그 노래도 바꿔서 부르고 또 7월에는
1: 아 이거죠.
0: 신곡이 나왔어요. 네. 일말의 가능성. 네. 아 진짜 엄청난 열일. 7월달에 신곡이 또 나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일말의 가능성이란 제목의 곡이고 10cm 오랜만에 좀 어두운 좀 우울한 그런 외로운 짝사랑 노래가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제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귀를 기분 좋게 해드리고 청량감 느끼게 해드리고 이런 거에 좀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런 식의 음악을 저도 모르게 좀 많이 만들고 있다가 근데 사실은 10cm는 또 해야 하는 그 보여드려야 되는 감성이 특유의 감성이 있다라는 생각 자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그런 짝사랑 노래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만들고 있는 와중에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노래에서 어쨌든 후렴이 정말 중요한데 다 만들고 있는데 후렴을 계속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귀인이 옆에서 네, 정말 준비한 것 같은 멜로디를 저한테 점지해 주셔가지고
0: 이제 아 저는 이제 정열 씨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오해하실까 봐 좀 그게 걱정이에요. 네. 제가 무슨 마치 정열이가 벌스를 쓰고 막힌 게 있으면 제 보따리 그때 맞춰서 네.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느끼실까 봐.
1: 전용 폴더가 있다는 소문은 났어요.
0: 아 진짜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난번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 네. 그때는 제가 아 이런 느낌으로 발라드를 써볼까?
1: 원래 발라드였죠.
0: 네, 네. 그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심지어 제가 이걸 써봐도
1: 아니,
0: 아니었죠.
1: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드라마틱했던 게 제가 먼저
0: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1: 표절을 했죠. 그래서 만들고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 내가 만들 것 같은 멜로디도 아니고 참 좋은데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했더니
0: 제가 그걸 들려줬던 거지.
1: 네, 그 전에 들었던 기억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관계를 끊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을지는 모르고 네, 우정을 지켜야지 음악보다는 그래서 이제 실토하고 저작권도 이렇게 정리하고
0: 근데 그게 네. 되게 저희한테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1: 맞아요,
0: 게
1: 맞아요.
0: 사실 제가 그냥 좀 충격적인 발언처럼 그냥 앞뒤 다 짜르고 얘기하자면 네. 소란 노래 중에 정열 씨가 쓴 멜로디 많아요.
1: 아 그렇죠.
0: 이렇게 말해버리면
1: 10cm 노래도 많아요.
0: 네. 사실은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멜로디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정열 씨가 이거는 나는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때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어. 그렇죠. 아니 뭐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이러다가 정렬이가 아니야 이건.

0: 이 사비가 후렴이 너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하자. 거기서 제가 아, 또 제가 오늘 좀 필터를 없이 말씀드릴게요. 네. 맛을 본 거예요.
1: 저도 맛을 봤죠.

0: 그때 그 일을 제가 또 반복했어요. 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제가 맞아요. 또 표절했어요 소라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그때는 얘기 안 했죠. 없앴어요 그 멜로디를. 다시 만들었어요.
1: 다시 쓰더라고. 네,
0: 다시 만들 그 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더 좋은 멜로디로 완성해서 잘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사건은 저한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1: 그래서 이번에는 후렴을 이렇게 쓰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야 이번에 한 개 더? 이게 절대 아니고 정말로 앞에를 딱 들었는데 저는 벌스를 딱 듣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 막 조바심이 날 정도로 좋은데 본인이 사비가 후렴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막 아 뭐라도 뱉어주고 싶어서 찾다가 근데 이게 폴더를 뒤지게 된 거예요.
0: 있네.
1: 이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0: 진짜로 있었구나.
1: 팔아먹으려고 뒤진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좋아서 조바심이 나서 잠깐만 요거 근데 하고 멜로디를 이렇게 던졌는데
0: 아 근데 그거 너무 정답이었어.
1: 덥석.
0: 아 근데 지금 체크해보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네.
1: 아 그러세요?
0: 너무 긴데.
1: 그러게. 네. 그러면은 이 노래 좀 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연 씨가 처음에 이 노래를 만들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네. 아까 얘기한 이런 감성의 10cm를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린다.
0: 네.
1: 얘기를 했잖아요. 막상 그 발매를 하고 나니 팬분들, 대중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던가요? 좀 어때요? 느끼기에?
0: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였고요. 그 가끔 뭐 이거랑은 다른 케이스여도 어쨌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했을 때 의도가 전혀 제가 원한 바대로 전해지지 않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 이걸 들으시고 글쎄 이 옛날 그 느낌 아닌데 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 또 아 내가 생각 잘못했나 했겠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죠? 공감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뿌듯했습니다.
1: 정말 오랫동안 그 10cm의 또 오랜 팬분들이라면 더더욱 기다리셨을 만한 그런 감성을 담은 노래 한번 듣고 돌아와서도 얘기를 나눠보죠. 10cm의 네. 일말의 가능성.

0: 10cm의 일말의 가능성. 아, 듣고 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노래를 저도 만드는 순간에 같이 있었지만 네. 그렇게 태초의 순간에 보고 그 다음이 완성본을 저도 들은 거예요. 예. 마지막에 다 작업이 된 걸 보내줘서 들었는데 뭐랄까 진짜 방송이니까 오히려 간지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네. 음악력이 음악력이 진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노래도 연주도 편곡도 멜로디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1: 감사합니다.
0: 그 짜임새나 중간에 이런 예전에는 권정열 씨가 조금 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전 느꼈었어요.
1: 쿨하게 음악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0: 그런 거 짜잘한 거 신경 쓰면 큰 걸 이렇게 돼. 에. 멜로디, 보컬.
1: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짜잘한 짜임새들이나 편곡적인 재미들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1: 감사합니다.
0: 현란하다고나 할까?
1: 좀 현란해졌죠.
0: 너무 많이 현란.
1: 원래 의도보다
0: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취향에 더 맞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영광입니다.
0: 전혀 영광이지 않은 표정으로.
1: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
0: 저기요. 영광입니다라고. 그런 10cm와 또 소란이 심지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달에 네.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 합동 콘서트를
1: 네.
0: 합니다.
1: 오래 기다렸습니다.
0: 진짜. 그리고 하필 둘 다 제일 바쁠 때.
1: 아 근데 이제 둘 다 안 바쁠 때가 없어요. 아,
0: 물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네네. 그런 와중에도 정말 이게 또 모든 일은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몰아서 오고. 네. 근데 어쨌거나 드디어 하게 되어서 사실 어제도
1: 그렇죠.
0: 합주를 하고
1: 합주를
0: 이제 마지막 합주 한 번을 앞두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좀 어떠세요?
1: 저는 팩트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피셜.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지고 있다. 공연이. 근데 아시겠지만 권정열 고영배 조합의 무대라는 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퀄리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 함께 하고 있는 많은 감독님들, 뭐 연주자들, 뭐 스태프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워낙 같이 더 오래 일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굳이 저 듣기 좋으라고 빈말 칭찬은 그렇지, 안 해요. 사실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자꾸 스스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뿌듯해 벌써 너무 좋다.
1: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대를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0: 저는 약간 어제 합주를 하고 오늘 아침에 그 어제 합주된 녹음 음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틀어놨는데 셋리스트가 이제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10cm 공연의 엑기스랑 소란 공연의 엑기스를 이게 거기다 합쳐놓으니까 와 막 빠빠 벌써 막 나는 만신창인데 어퍼컷이 또 들어오는 느낌 들더라고.
1: 제 생각에는 공연 시간이 짧습니다. 세니스트가 이게 너무 둘이 너무 많아서
0: 그러니까
1: 정말 너무 아깝게 잘라낸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나중에 할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늘려야 돼요 이거.
0: 저는 뭐랄까 저도 10cm도 자기 공연에

0: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아 이런 노래가 내 공연 샌리 있었으면 풍성했을 텐데가
1: 아, 딱 그거예요.
0: 빡 채워져 맞아요. 있는 거야. 네. 그 약간 빠진 듯한.
1: 아, 나 곡 제목 얘기할 뻔했네. 내 거였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0: 그게 거기 들어있으니까 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요. 아주 그쵸, 그냥. 그쵸. 그리고 최고의 명창이 옆에서 내가 쉴 수 있게 해줘. 막 불러 내 거를.
1: 아, 어제 진짜 못 불렀는데.
0: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서로 알게 되기도 했지만 부정적으로 서로의 노래에 내 보컬이 이렇게 쉽지 않음을
1: 아 어렵죠.
0: 아 10cm 노래 너무 어려워요.
1: 심지어 소란의 고영배는 그 요즘 보컬계에서 화제인 게 부록을 넘기고 갑자기 득음을 해가지고 연구 대상이거든요 지금 보컬계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0: 어 부록을 넘겨 득음했다.
1: 네.
0: 어 부록 득음.
1: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죠. 원래 옛날에 소란이랑 이게 합동 콘서트를 제대로 기획한 적 없었지만 그렇지, 그렇지. 콜라보 무대를 하거나 네. 뭐 게스트로 가서 노래 같이 부르거나 하면 제가 부르기가 소화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막 노래를 부르기가 아. 높은 음이 있고 막 이런 그치, 게 그치,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그게 제가 이제 아예 못 내는 음들이 나와버리니까
0: 아.
1: 이게 좀 힘드네요 제가.
0: 그 아마 와서 들으시면 아실 텐데 소란 노래 기본적인 음역이 여기 1부터 한 10까지 있습니다. 네. 그럼 10cm의 음역이 11부터 13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낸 노래 부록 이후에 낸 노래가 14, 5에 있어요. 이렇게 보신이 돼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10cm 노래가 너무 높고 그래서 음역이 아 엄청 다양한 음역의 공연이 네. 되었다.
1: 키를 낮춰달라고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0: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네. 하고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또 얘기 나눠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예상보다 지나치게 오래 하고 있는 스포한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뭔 소리야? 똑같이 30분 지났는데 생각하실 테지만 지금 저희 아마 PD님이
3: 아 저는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4: 뭐죠?
3: 방송 이
4: 아 저의 혹시 근속 연수를
3: 기간...
4: 네, 말씀
3: 근속 얘기
4: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오늘 봐.
3: 그리고 오늘
4: 안 잘리고 오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 네 그리고 저는 글쎄요 오늘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저번까지는 뭐랄까 막 그 오픈하고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차분하게 와서 이렇게 이 돌아가는 걸 좀 보니까 원래는 제가 그 빈칸에 근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영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스포한 고영배를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4: 아, 내가 DJ인데 필요가 없으면 어떡해.
3: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제작진분들께 이름만 두고 이름은 스포한 고영배 계속 쓰시고 DJ는 바꿔도 돼요.
4: 뭐 AI 나레이션 이런 걸로?
3: 아니 그냥 다른 더 유능한 DJ로. 아 왜냐면 그 오늘 처음 우선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 이렇게 촘촘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대본을 오랜만에 봅니다. 라디오에서. 그래서 진짜 되게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 그 왔는데 우선 당연히 DJ 안 왔고요. 그래서 제작진분들 미리 오셔가지고 막 정리하고 근데 이게 다른 라디오 분들도 다 너무 잘하시지만 인원도 많거나 하면 가끔 되게 막 정신없고 급하게 일이 될 때가 있는데 예,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깔끔 모든 거 다 시스템화돼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이 토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4: 제가 너무 난리쳐요. 다 만들어?
3: 그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다들 너무 그거에 너무 다 수동적이야. 너무 DJ한테 잘 맞춰줘.

0: 근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의 내가 느낀 바는 DJ가 바뀌어도 오히려 더 유능한 DJ가 오면 근데 문제는 이 스포왕이라는 컨셉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왕 고영배는 그냥 계속 가고 네. DJ만 바꿔요.
1: 아니 이런 미친 이야기라는 게스트가 어딨어요. 아니
0: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고퀄은 아니었거든요.
1: 그게 뭐냐면 지금 정현 씨 말은 아 DJ가 저렇게 깔끔하게 다 잘해놓으신 이유를 왜 지 마음대로 다 해치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이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으로.
0: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스템, 모든 재반된 것들이 지금 완벽한데 DJ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다. 또 그 이 방송이 시작되면서
1: 세상에 와갖고 DJ를 바꾸라고 말하는 게스트만큼 모든 걸 무너뜨리는 행동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무너뜨려도.
0: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1: 근데 일리가 없진 않네요. 되게. 와닿긴 해요. 제가 점점
0: 근데 이름이 너무 좋아. 이게 스포왕. 문제야. 스포왕. 아니 고영배까지가 너무 좋아. 고영배도 바꾸지 말라니까요. 그냥
1: 사람만 바꾸고
0: 예를 들면
1: 되게 새롭긴 하다.
0: 예를 들면 이석훈이 네. DJ 여기가 된다고 쳐요. 네. 그럼 이석훈의 스포왕 네. 고영배로
1: 아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0: 고영배 못 빼.
1: 맛있으니까 어감이 네, 맛있으니까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돼요.
1: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고
0: 죄송합니다.
1: 이번에는 10cm 권정열 씨가 기사로 났으면 좋겠는 혹은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TMI를 네. 저희가 물어봐서 직접 좀 알려주셨는데 여기다 빈칸을 넣었어요. 그걸 제가 맞춰보래요.
0: 맞춰야죠.
1: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10cm 권정열 최근 땡땡과 사이 멀어져. 이거는 당연히 고영배가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까?
0: 정답입니다.
1: 왜 이렇게 써?
0: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좀 최근 며칠 갑자기 너무 자주 봐서 다시 좀 회복됐어요.
1: 아니 사이가 멀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의미심장하지만 네. 이렇게 오래 못 본 적이 있었나? 네.
0: 너무 같이 못 논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1: 그러니까.
0: 나는 처음에는 서로 바쁘니까 생각했지만 네. 저도 해당되는 얘기고 영배 씨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둘이 좀 약간 이 열정도 좀 식은 건 아닌가? 이 관계에 대해서
1: 서로를 향한 열정이
0: 네, 약간 권태기 아닌가?
1: 저는 지금? 그런 생각했어요. 네? 이게 이거 진짜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네. 그 저와 정렬 씨의 관계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손목 둘이 잡는 네, 거 네, 그래서 네. 한 손이 놓더라도 네. 한 손이 잡고 있는 이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랑 정렬 씨의 관계는 정렬 씨만 제 팔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1: 그래서 정렬이가 저를 그동안 집착하고 자꾸 불러서 유지됐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정렬이가 안 부르니까 우리가 멀어졌어.
0: 아 제가 안 불렀나요?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미친 듯이 불렀어요. 미친 듯이 부르면 제가 그 중에 골라서 갔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정렬 씨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 일찍 자요.
0: 맞아요.
1: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그쵸. 그래서 부르는 횟수가 줄니까 저는 예전처럼 골라서 만나고 싶었는데. 나도 좋은 날 만나고 싶은데 횟수가 줄어드니까
0: 아니, 문제가 나였네?
1: 그래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사실 여기서의 통찰은 뭐냐면 네. 아 내가 만나자고 쪼르지 않았구나 그동안.
0: 아 그건 근데 그 쪼르기 전에 내가 뭐 너무 쪼르니까
1: 그러니까
0: 음악도 해야 되고
1: 그래서 예민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지 않았구나.
0: 그러네.
1: 예, 여기 아니었구나.
0: 그럼 이 계산은 오보네요.
1: 오보죠. 너가 안 부른 거야.
0: 그러네. 더 자주 부르겠습니다.
1: 예예. 예, 예.
0: 근데 그거 아세요? 둘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곡이 계속 잘 나오고요.
1: 맞아요.
0: 덜 만나면 곡이 덜 나옵니다.
1: 아 맞아.
0: 네, 그게 있어. 우리는 음악을 위해서라도 좀 만나야 돼요.
1: 만나서 만약에 4시간을 쓸데없는 소리만 해도 10분 15분 사이에라도 쓴 거 들려주고 한 번씩 그게 네, 스파크가 튀더라고.
0: 맞아.
1: 네. 조만간 놀러 또 가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권정열 사고 싶어서 찜해준 땡땡땡이 있어? 땡땡이 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기타인데
0: 기타예요?
1: 그러니까 진짜 이제 가게를 차리시려고 네? 진짜 생각하시는 거 기타 가게를?
0: 지금 1500대 정도 있으니까
1: 웬만한 작은 샵보단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기타가 네. 보유량이
0: 1600대인가?
1: 근데 진짜로 네. 지금 또 받은 기타가 있어요?
0: 있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 이제 안 살 거예요. 안 살 건데 그냥 받은 건 있죠.
1: 아, 어.

0: 일렉이고 중고 기타예요. 근데 그 반짝반짝반짝 데이브레이크 원석이 형 기타 기억나세요? 은색 실버로 반짝반짝하는 기타 있어요. 그거의 오렌지 버전.
1: 네. 아니, 너무 설레하는 것 같아서 꼴보기 싫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정렬 올해 안에 과로 내고 싶어. 올해 안에 뭘 낸다? 앨범?
0: 제가 스포한 고영배 다시 또 나온 이유입니다.
1: 어? 뭐죠?
0: 앨범을 내고 싶어요. 혼자 그냥. 아직 뭐 진행한 건 없는데. 근데 진짜. 원래 스포한 고영배 나와서 앨범 내겠다고 허언하고 네. 망해서
1: 사과하고
0: 네 사과하러 다시 나오고 이게 제 루틴이잖아요. 그래서
1: 근데 지금 얘기를 콕 집어 앨범이라고 말하는 거는 네. 싱글 말고 또 곡 단위
0: 네, 앨범
1: 묶어서.
0: 단위 앨범을 내고 싶어요. 솔직히 풀 앨범은 자신 없고요.
1: 아니 근데 그 정열 씨도 싱글이나 앨범에 대한 통찰이나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앨범이 또 내고 싶구나.
0: 올해는.
1: 물론 이게 진짜 현실적인 부분들 회사와 네. 뭐 많은 것들이 다 이제 해고 나서 결정될 얘기지만 지금은 내고 싶은 네. 마음이 있다.
0: 내고 싶네요.
1: 좋아요. 네 번째 권정열 챌린지를 가장한 땡땡 프로젝트 중. 챌린지를 가장한.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0: 근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1: 댄스?
0: 아니요 아니요. 땡.
1: 인맥.
0: 땡.
1: 알려주세요. 포기하겠습니다.
0: 최근에 올라온 저의 그 챌린지 영상을 안 보셨던 얘기인 거가 되는 거고.
1: 뭐지?
0: 일반의 가능성 챌린지를
1: 봤어요.
0: 할 때 네. 누구든 10cm로 만들기 프로젝트 중입니다. 그래서 안경 씌우고
1: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0: 너드한 옷 입고
1: 봤어요. 소수빈 네. 씨랑
0: 소수빈 씨는 점도 찍었어요.
1: 아 그랬어. 아 그런 거였구나.
0: 근데 이게 되게 기반이 되게 나약한 프로젝트인 게요. 만약에 도와주신 분들 아직 더 많을 거거든요. 그분 중에 정말 한 분이라도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이거 강행할 생각은 없어요.
1: 거절과 동시에 네.
0: 그러니까 조금의 그냥 반대 의견 의사라도 내비치시는 순간 바로 없어질 프로젝트이긴 한데
1: 어쨌건 아직까지는 다 네, 약간 스타일링을 권정열 씨.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10cm의 그라데이션.

0: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이번에는 정렬 씨가 예전 했던 말을 찾아가지고 과거의 권정렬과 현재의 권정렬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정렬 대 권정렬! 진짜 대본 괜찮으세요?
1: 네.
0: 권정렬 대 권정렬! 이거 취향이
1: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0: 네. 오케이 오케이.
2: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써놨잖아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아 조금 올드한 거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좋아한다 이 다행입니다. 첫 번째, 먼저 2013년 정렬 씨가 자신의 장점으로 강점으로 멘탈을 뽑았습니다. 멘탈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네. 자신 있게 했었어요. 13년도에. 네. 근데 지금 그러고 2013년도에서 13년이 지나서 26년이란 말이에요.
1: 네.
0: 지금. 일단 지금도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저 약하죠. 저 약점인데요.
0: 아 그래?
1: 멘탈은?
0: 그러면 네. 지금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때 강하다고 했던 기억 나죠?
1: 나죠. 그때 강했어요.
0: 실제로 약해졌다?
1: 네, 약해졌어요.
0: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1: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해진 것 같아요, 멘탈은.
0: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진짜 센데, 멘탈.
1: 아, 그런가? 그건 저는 2014년도면 대충 이제 어떤 시즌인지가 이제 그려지는데 그때 진짜 셌죠, 저는.
0: 그때가 더 셌던 건
1: 예, 예. 그때 비하면 예, 전 지금
0: 그러면 두부죠, 지금 두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있어요?
1: 우선 좀 근자감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없어졌고 근데 좋은 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멘탈이 너무 어쨌든 그 흔히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지만 너무 곧고 딱딱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멘탈도.
0: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예전에 강점이 멘탈이라고 꼽았다면 지금 네. 나의 강점은?
1: 전 성실함이죠.
0: 아 맞네 맞아.
1: 성실합니다. 제가 봤어요.
0: 성실함. 크으, 좋아요. 두 번째 2019년도에
1: 죄송한데 네. 성실함이라는 말을 뱉고 네. 나니까 네.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0: 뭐죠?
1: 고영배 씨도 성실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심란 콘서트로 인해서 또 성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0: 왜요?
1: 우리 초반에 기억나세요?
0: 왜요?
1: 감독님께서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우리한테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옛날에 연습해라 이걸로 카트 뭐 파트 분배지 뭐 이런 거 음원들. 근데 우리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이거를 정말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사실 연습 못한 거예요. 바빠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지. 근데 이미 좀 늦은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내주신 거 다운 눌렀는데 다운이 안 돼서.
0: 그게 너무 기간이 짧아요.
1: 기간.
0: 나 좀 불만이야.
1: 기간이 지났네. 근데 이제 그 감독님한테는 제가 막 꺼드럭거리는 게 있어갖고.
0: 감독님,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저랑 정렬 씨 있는 그 단톡방에서
1: 있죠.
0: 그 자료를 이제 안 받으신 거야 정렬이가. 에.
1: 그래서 제가 영배한테 몰래. 그거 좀 보내봐. 했는데 옆에서 답이 다운이 안 되네. 그래서 이게 저희 10년 콘서트 진짜 지금 기대감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성 많이 했고
0: 지금 뭐만 보내주시면 다운 알려요 막 이럽니다. 다운 알려요.

0: 흘립니다 막 이래요.
1: 나 최근에는 캡처 떠서 보낼 뻔했어요. 다운 받은 거. 예.
2: 그리고 뭐 녹음된 거 듣고 피드백 바로바로 하고. 예, 진짜 변했습니다 저희.
1: 성실함을 얘기하기에는 성실함, 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2: 하지만 드네요, 바빴다. 네. 바빴다로 두 번째 19년도에 당시 소란과 함께 무대에서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 토론하는 세미나를 열고 네. 있다고 했는데요. 맞아. 이때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그쵸. 지금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방법을 어떤 답을 찾았습니까?
1: 우선 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세미나 이름이 뭐 정확하게 있지 않았지만 네.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이 무대 사랑받는 여러 방법과 그리고 특히 중요한 무대에서의 멘트에 대한 토론이었어가지고 네. 그때 우리 멘사라 그랬거든요.
2: 맞아요. 멘트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네. 해가지고
1: 요즘 멘사 회동이 너무 뜸해서
2: 맞아요.
1: 혹시 듣고 계시다면 멘사 회원들 네. 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소집을 좀 적게 하긴 했어요. 다들 너무 바쁜 걸 알고 있어서
2: 소집 위원장이 네,
1: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네.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2: 그러게. 언제까지 정렬이가 불러야만 모일 거야?
1: 그것도 그래.
2: 형들도 좀 그래요.
1: 근데 막 원석이 형이 얘기했을 때 제가 거절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2: 맞아. 네. 어쨌거나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치열하게 고민하죠.
1: 솔직히 답은 못 찾았는데 이 모임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서로의 무대를 계속 모니터하고 서로의 그 무대에 대한 어떤 이 애티튜드라거나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좋은 영향을 오랫동안 계속 주고 있어요.
2: 마지막에 항상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너무 자기 멋에 취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별로인 걸 하면 진짜 꼭 얘기해줘야 돼 나한테 이런 얘기를 서로
1: 우리 실제 얘기한 적도 있죠. 네.
2: 이거 너무 습관처럼 하는데 별론 것 같다.
1: 맞아.
2: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정말로
1: 그 형 그때부터 그 스텝 잘 안 합니다.
2: 여기까지만 말하세요. 네. 여기까지만 말해. 벌써 형이라고 너 했어.
1: 벌써 형 요즘 무대 너무 좋아요.
2: 미쳤나봐.
1: 아니 그때 우리가 그때 웃기자고 한 얘기였던 거긴 한데
2: 그건 장난이었죠.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네. 세 번째입니다. 정렬 씨가 꽂혀 있는 게 대학 축제라고 있었어요. 이때가 한참 10cm가 이제 대학 축제였다.
1: 맞아.
2: 그 아이콘으로 등극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2026년도에는 또 뭐에 꽂혀 계신가요?
1: 베스트 프렌즈 심란이요. 심란 콘서트.
2: 저도 꽂혀 있는 거 있어요. 네. 그거 난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다운로드 기간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1: 아니
2: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그 메신저로 PC로 하잖아요. 아니 자꾸 계속 예전 내용을 자기가 지워요. 그 자꾸
1: 아 진짜?
2: 이전 내용 불러오기를 다시 해야 돼. 나 좀 개선 좀 거기에 꽂혀 있어.
1: 진짜 힘들겠다 이런.
2: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번째 2023년도에 저랑 이석훈 씨가 10cm가 관객에게 마이크 넘기는 퍼포먼스 봐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어요. 셋이 나오는 그 컨텐츠에서 네. 정열 씨가 실제로 그래서 그걸 잘 안 하게 됐어요?
1: 와 근데 진짜 소름 돋게 시기가 맞물리는 것 같긴 해요.
2: 그러고 나서부터
1: 나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2: 그냥 안 한 건데
1: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은데
2: 근데 놀랍게도 네. 저도 자주 하는 거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놀리면서 해봤는데 막상 완전 똑같진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전 가끔씩 하거든요.
1: 근데 이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두 손으로 받들어서 마이크를 드리는 거예요 관객분들께.
2: 그렇지. 네. 근데 저는 왜 그 암살자 같다고
1: 엄청 쏘는 것 같다고.
2: 엄청 쏘는 것 같다. 요즘엔 또 잘 안 하시고 특별히 그 말을 들어서 싫어져서 안 한 건 아니지만
1: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마음은 그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2: 퍼포먼스가 계속 이제 변하니까.
1: 그렇죠. 네.
2: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정열 씨가 오래 간직하고 싶은 습관으로 성실함을 꼽았습니다. 이때부터 네. 그걸 뽑고 있었네. 네. 좀 오래 또 좀 이 습관 유지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1: 아니, 성실함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피소드를 봤을 때 착각하고 있었다. 야, 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더 성실해야겠다.
2: 다시 한번 자각을 좀.
1: 물론 단톡방에 그 다운받는 거 그거. 기한을 늘려주시면
2: 그럼 모두가 좋았잖아.
1: 저희는 다시 성실할 수 있어요.
2: 모두가 좋았잖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친한 분이 나온 김에 26년도 권정열 씨 제일 인상적인 거 한 몇 년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너무.

0: 너무 멋있어요.
1: 근데
0: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1: 근데 이걸 꾸준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0: 꾸준하다
1: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너무 심한데.
0: 그래도 그런 식으로 몇 년째야.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건강해진 게 느껴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막 그런 건 진짜 싫어요. 너도 운동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 싫어.
1: 저 근데 그거 사실 마음에 없는 소리긴 해. 이석훈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가 없고 그분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0: 얼마 전에 이석훈 씨랑 얘기하다가 이석훈 네. 씨가 진짜 몸 너무 좋으신 실제 바디빌더 분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네가 그분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 돼? 그랬더니 그분도 자각 어? 맞네?
1: 참 깔끔한 친구야. 군더더기가 없는 친구야, 그지?
0: 그럴 필요가 없었네 라고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좀 이상하긴 하네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스포한 고향배 오늘은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했고 아 노래가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노래를 못 듣고 토크가 그래도 넘치는 상황인데 아, 스포한 시그니처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네. 나의 미래를 스포한다면
2: 10cm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미니 앨범.
1: 미쳤나봐. 얘 또 이러네.
2: 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 근데 진짜로 생각이 진심으로 있으신가요?
2: 진심으로 있고요. 네. 어쨌든 스포한 고향배만 생각하면 사과하러 나오든 앨범을 홍보하러 나오든 어쨌든 올 거 아닙니까?
1: 나오면 그만이야.
2: 네, 그렇죠.
1: 나오면 네. 그만이야. 어쨌든 이번에도 그러면 전 똑같이 약속을 받아 놓겠습니다.
2: 네, 네, 네.
1: 약속 못 지켰을 경우 네, 사과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2: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1: 내년 첫 게스트로 안 나오면 내년에 죄 지은 게 바로 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또 예약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또 7개월 만에 이번에 좀 금방 와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2: 방송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완성된 네, 스포한 고향배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로 저 많이 나왔지만 네.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진짜 완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네요.
1: 아 고맙습니다. 네.
2: 이 구성원으로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사측에서도 그걸 아시는지 이번 개편부터 하루 늘었어요.
2: 뭐예요?
1: 일주일에 두 번 해요 이제.
2: 아 역시 내릴 줄 알았어.
1: 이러다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나 화목토반 될 것 같아. MBC 화목토반. 지금 토일 하거든요. 원래 일요일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음 내 목표는 화목토반이야. 월수금 하는 사람 하나 찾아가지고 같이 하려고.
2: 오 좋다. 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DJ는
1: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세요 이제.
2: 근데 이름은 지켜야 됩니다.
1: 아니 뭐냐고 그게. 10cm의 스포한 고향배, 이석훈의 스포한 고향배 뭐 이런 식으로
2: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1: 그게 뭐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 들어주신 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2: 스포한 고향배를 찾아주신 완벽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0cm와 소란의 팬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둘이 하는 공연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앨범에 대한 또 계획을 혼자만의 계획을 얘기했지만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근데 잊지는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야 될까?
2: 안 될 것 같은데.
1: 좋습니다. 그러면은.

2부 끝곡으로 소란과 10cm가 함께한 미쳤나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종렬 씨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네.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2: 아우, 이제 휴가철이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긴 아쉽고 뭐 하지. 요즘에 좋은 데도 많던데. 아, 나 휴가 어디 가냐고?
1: 나 지금 그러면 저기 편의점 이제 혼자 앉아서, 세상아 나 휴가 어디 가냐고.
2: 전에 가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다녀오려고 계획은 짜놨다.
1: 잠깐만. 아이고,

0: 현동아! 현동이 마침 잘 왔다. 너 올해 휴가 때 뭐해?
1: 결혼기념일에 맞춰서 코타키나발루 간다고. 코타키나발루
0: 나 왜 이래? 코타키나발루 간다고? 아, 첫 결기라서 아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도 서프라이즈로 예약했어. 오, 여기서 뭐 더 준비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한 거겠지 그러면? 아니 뭘 더 하긴 뭘 더해. 액세서리 하나. 액세서리 하나면 되겠어. 결국에 여행도 식사도 너무 그땐 행복하겠지만 내 손가락에 반지 하나, 내 팔목에 팔찌 하나, 1년이고 2년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잘만 고르면 계속 남아있잖아. 그거 하나만 여건이 된다면 추가하면 딱 좋겠는데. 아무튼 멋있다. 야, 현동이 대단하네. 현동이는 만두 줄게. 여행 잘 다녀오고 그래. 갔다 와서 또 봐. 안녕. 어, 효미야, 효미. 너 연애한다고 했지?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야? 아니 뭐? 널 미치게 하는 사람이야? 효미를 미치게 왜 왜? 아, 무슨 모임만 하면 나대고 분위기 띄우고 난리라고? 아, 효미 많이 사랑하네. 그냥 바로 폭로를 해버리네. 아, 효미 그 친구들 소개해주는 자리에서도 그랬어? 왜 이렇게 개그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효미는 좀 아이스크림! 일단 이거 시원하게 먹어. 근데 이게 성격인데 이거. 스타일인데. 그래도 아, 근데 네가 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좀 우직한 남자친구를 좀 원하나?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 분위기 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깻잎 다 떼주고 다니고 막 이거보다는 맞지 않아? 나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그건 네가 나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너 그런 심한 말은 하지 마. 물론 나도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친구들을 굳이 자주 안 만나고 둘이 자주 만나면 되잖아.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어? 콜라? 야, 오랜만. 근데 너 왜 미간에 힘을 잔뜩 주고 걸어와? 뭐? 친구한테 공짜로 OTT 계정을 알려줬는데. 아, 그 친구가 자기 남친도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 아, 친구 남친이 동궁만 보고 다시 로그아웃 하겠대? 근데 싫다고? 거절하면 쪼잔해 보이냐고? 콜라야, 일단 일로 와봐. 야, 너는 콜라를 안 줄 수가 없다. 콜라 줄게. 이거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일단 이게 회선 제한이 있지 않나? 몇 회선 이상 안 될 텐데. 그거 찾다 그래. 어쨌거나 개인정보인데 싫잖아. 싫으면 안 되지. 아, 일단 친구 알려준 것만 해도 너는 인심 쓴 건데 남자친구까지 알려줘. 근데 사실 이 친구도 좀 양심적인 친구긴 하다. 그거를 슥 그래 그만 보고 로그아웃 해 하고 그냥 몰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솔직하게 허락을 구하려고 한 걸 보니까 그래, 친구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나저나 그거 동궁 재밌나? 나도 한번 1회만 보고 딱 자볼까?

스펑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크러쉬의 나빠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코타키나발루로 여행 간다고 하신 분, 아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도 예약해뒀는데 더 준비할 게 없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진짜. 아니 그 좀 외람되지만 부자이신가? 아 왜냐면 제가 단순히 코타키나발루 갈 돈이 있어서 부자라는 게 아니라 결혼기념일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여행도 확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20대부터 S&P 투자를 이렇게 쭉 정리해주고 이룩하셨나? 아 농담이고 아 너무 잘하셨다. 이게 사실 뭘 더 준비 안 하셔도 뭐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분이 결혼기념일 첫 번째 결혼기념일 이렇게까지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명심하세요. 기억은 휘발되지만 내 손에 액세서리는 머뭅니다. 그대로 머물러요. 예전에 저도 기념일에 저는 12월에 기념일 같은 게 몰려 있어서 기념일 때는 꼭 뭐 하나 그래도 갖고 싶은 거 미리 물어봐서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갑자기 원래 아내가 이렇게 뭘 갖고 싶다고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반지 같은 거 하나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때 했던 프로포즈 했던 반지는 이제 이렇게 장식이 튀어나와 있고 해서 평소에는 하기 좀 힘든 디자인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그래서 큰맘 먹고 별날 아닌데도 같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골라가지고 하나 사줬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 끼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 뭐 하다가도 보일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지 좋다. 그래 심지어 코타키나발루에서 결혼 1주년 때 깜짝 놀래켜주면서 껴줬던 반지라면 얼마나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 심플한 거. 막 그래 좋은 생각이야. 반지 내가 아주 그냥 죽이는 걸로 막 왕따심하는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조그맣고 심플한

풀풀한 걸로 언제든 해도 부담 없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모임에만 가면 개그 욕심 부려가지고 미쳐버리겠다고 하죠. 하, 이게 내가 자꾸 거울치료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두 개가 다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인데 다 친하면 저는 막 까불고 싶고 막 사회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조금 상당수 끼어있거나 약간 낯선 자리면 못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그냥 좀 이러면서 오히려 계속 그 연애 프로그램 TV로 보는 것처럼 속으로 저 사람 좀 저 사람 저 좀 뭐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잘 안 그래서 전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자리를 다 분위기 갑분싸시키는 사람보단 낫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데만 가면 사람이 막 각진 행동해. 자꾸 뾰족하게 굴어. 그리고 막 화내고 돌아와서 맨날 걔 싫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보다는 나대는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싫으면 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그런 자리를 자주 안 만들고 안 가거나 대화를 하거나. 근데 와 대화할 수 있어? 자기야 나는 자기가 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너무 다 나서고 막 주도하고 나 이런 건 사실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말 꺼내면 되게 상대방한테 상처하니까요. 나대지 말라는 건데. 그렇잖아. 이거는 대화로 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자 마지막 분은 친구에게 OTT 계정 알려줬는데 친구가 자기 남친도 써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하신 분. 거절하고 싶은데 이게 좀 쪼잔해 보이냐고. 야 무슨 네 남친까지 써 너만 써 됐어. 그냥 이렇게 말해도 그걸 가지고 쪼잔하다 하는 사람이 더 문제 아니에요? 나 네 남친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좀 그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내가 계정을 빌려줄 때 난 내 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했어. 이거를 자기가 또 딴 사람한테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은 탈락시키겠다는 약속이야. 넌 지금 크로스 더 라인. 탈락. 바로 회수. 아무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OTT 계정 빌려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OTT를 또 얼마나 많이 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대본을 살짝 보고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전 거의 다 있어요. OTT라고 돼 있는 거 그 뭐 포털 무슨 뭐 가입하면 뭐 공짜로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마땡이라고 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해봤고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보냐? 보는 건 또 쇼폰 봐요. 그 긴 도파민 또 못 참아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정리 좀 해야 하려나? 자 이렇게 저한테 고민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닉네임을 같이 적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이거 뭐야가 코너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름은 요즘 그거 아 요즘 몇 주간 알고리즘을 장악한 대세 중에 대세 오늘 요즘 그거의 주인공은 바로 에이티즈의 최산 씨입니다. 최근 에이티즈가 Bad라는 노래로 컴백했는데요. 최산 씨가 하얀색 그 민소매 티만 딱 입고 그 무대에 오르는 게 아주 화제가 되면서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챌린지 장면 그게 또 아 이게 제가 완전 홍대병 발언 홍대병이 아니라 이건 홍대병이 아니라 뭔가 얼리 어답터 발언 제가 원래도 에이티즈를 좋아하고 예전에 저희 거 그 챌린지 해주시기도 했었고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노래 뮤비가 딱 떴을 때 저는

느낌이 왔어요. 내가 먼저 알아봤어. 그리고 심지어 그게 화제가 되기 전에 그 뮤직비디오에 최산 씨의 등장과 그 댄스 씬이 진짜 압권이에요. 그래서 오, 우와 너무 멋있다라고 제가 먼저 생각했어요. 피디님이 그래 이렇게 그래.

이게 제작진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목소리를 잘 안 내시니까 저 혼자 말하니까 진짜 되게 졸렬해 보이는 사람이 이걸 누가 대답을 안 해주고 혼자 빡빡 우기고 있으니까 엄청 쪼잔해 보이고 내가 먼저 알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줘야 뭐 이제 이야기가 풀리는데 혼자서 계속 이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 챌린지도 인기고 이게 또 북부대공상이다 최산 씨가 북부대공상이다 이게 또 화제로 근데 전 이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로맨틱 소설에 등장하는 클리셰 캐릭터래요 그 추운 북부 영지를 지켜야 해서 성격이 냉혈해요 근데 내 여자에게만큼은 따뜻한 북부대공 그 약간 그 저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그런 감성인가 봐 그리고 북부대공의 반대 캐릭터로는 남부제독이 있다고 합니다 남부제독은 좀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캐릭터 옛날에 영웅문이나 그런 저 어릴 적 그런 무협지들을 보면 이런 게 딱 있어요 화산파 뭐 그다음에 그 거지들의 왕 저 어떤 그리고 뭐 곽정 이런 캐릭터는 약간 남부제독 느낌이야 그래서 그분이 개방에 나중에 방주가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남부제독처럼 따뜻하고 약간 바보 같다 할 정도로 좀 다정하고 좀 근데 힘이 엄청 세겠죠 나중에 이제 우공이 개방되면 그게 남부제독 쪽인 것 같네 그리고 북부대공은 화산파 느낌이네 아, 황약사라고 계세요 아 여러분도 저한테 아이 두 분도 제가 모르는 북부대공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저만 아는 황약사 얘기 좀 하는 거예요 ATJ의 Bad 듣고 올게요

에이티즈의 Bad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양은주님, 7개월 아기 이유식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라디오 들으니 락패 가서 영배씨한테 조련당하고 싶다.

아이고, 지금 7개월 아기 있으면 페스티벌 오긴 쉽지 않으시죠? 엄청 힘들고 바쁠 때고 아기 챙기기 진짜 힘들 때실 텐데, 이유식을 이렇게 또 이제 이유식 하면 좀 있으면 금방 또 쌀알 먹고 미역국도 먹고 막 이렇게 하겠네요. 이유식, 와, 우리 집에 이유식이 없어진 지 벌써 한 10년 돼가요. 뭐야, 10년간, 아, 8년 됐네, 8년. 아이고. 은주님, 좀만 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다가 아기 좀 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페스티벌 와서 또 저도 만나시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하시기를, 아이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87댄스의 뷰티풀 콤플렉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플루토.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이석훈의 이러면 사랑이지 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했어요, 이 노래. 왜냐면 이 앨범 나오고 제가 작사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오늘 정열 씨도 나왔고 몇 번 언급하기도 했었던 데다가 또 최근에 그 저랑 석훈 씨랑 또 장성규 씨랑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 여행 갔다 온 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이석훈 씨 노래 한번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골라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9012님입니다. 제가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제주도 곶자왈 가면 숲속 걸으면서 숲 해설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예약해놨어요. 열심히 걷고 조격도 할 거랍니다. 히히. 계속 그리 웃고 계시네. 너무 설레고 계신다. 제주도 가시는구나. 우와, 숲 해설 어떤 걸까 궁금하네요. 나무에 대한, 그 숲에 대한 뭐 역사와 뭐 이런 게 해설이 나오나 보다. 좋습니다. 9012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나무의 말소리를 따라 걸어요.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제주도 곶자왈 가서 걷고 올 거라고 하신 분을 위해서 이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융진의 걷는 마음, 멜로망스의 바람, 백예린의 돌아가자.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사연 주신 9012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좋겠다, 제주도. 야, 근데 저는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가봤지만 곶자왈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궁금하다. 그런 숲이 유명한 데가 있나 봐요. 진짜 아는 만큼 또 즐길 수 있는 거라 여행도. 숲 해설 들으면서, 추천해 드린 이 노래 들으면서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스포왕 최근에 바쁘셨는데 요즘 여유 있게 걸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안 걸은 게 아니라 더워서 그냥 안 걸었어요. 지금 스케줄이 일주일 내내 없어도 안 걸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라면 마음에는 여유가 있는데 이게 일이 뚝딱 해치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생각해 나가면서 빌드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중첩돼서 쌓여있다 보니까 그 분주함이 문제예요. 당장에 딱 매일매일 너무 바쁘냐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한가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바쁘신 분들에 비하면. 근데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쌓여있고 그게 중첩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분주한 게 문제라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네나 예전에 살았던 곳이나 여행 갔다가 발견한 길이나 생각나는 곳이 있는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 여행이 제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국내에 가장 여러모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곳은 속초라고 생각해요. 거리, 그러니까 접근성, 그 다음에 컨텐츠, 시금 등등을 고루고루 따졌을 때, 풍경 모든 걸 따졌을 때 속초 인근이 가족여행으로서는 지금 좀 약간 좋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저도 갔었고 추천합니다. 거기에 그럼 속초 가서 뭐 하라는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어떤 리조트 쪽에 가시면 거기는 리조트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깔끔하고 워터파크가 딸려있어. 속초 해수욕장이랑도 안 멀고. 그래서 그쪽 인근으로 숙소를 잡아서 해수욕장도 즐기고 중앙시장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거기 또 이모님들이 되게 손질해가지고 팩에 담아서 파는 거 가성비 좋거든요. 그것도 드시고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낼 건지 알려주시면은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잔나비의 처음 만날 때처럼 듣고 올게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스포한 고영배 세주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밤 10시에 만나요. 잔나비의 처음 만날 때처럼 듣고 왔습니다. 3873번님이요. 요즘 새벽 3, 4시 넘어야 잠들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 개강하면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큰일 점점점. 근데 진짜 요즘에는 제가 맨날 뭐 도파민 얘기하지만 진짜 체력이 버텨면 주면 밤새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극적인 게 진짜 많고, 그래서 아마 일찍 자는 것도 예전에 잠을 깨서 안 자려고 버티는 것만큼이나 의지가 드는 일이 된 것 같아요. 안 자려면 진짜 안 잘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나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일찍 자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꼭 일찍 자야겠다 하고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1920님 친구랑 치맥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 그냥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사실 조금 취함 크. 어우 1920님 문자에 술 냄새 나요. 그냥 진짜 친구한테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적적하니까 이어폰으로 라디오 들으셨나 보다.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셨기를. 자, 내일 스포왕은 또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많은 분들이 제 생각보다도 재밌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일요일 밤 마무리하시고 싶으신 분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우, 선우정아의 9회 혼자 있고 싶구나.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매직아워 스페셜 F. F는 필름의 약자고요.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테마,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각자의 영화관.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추천하고 또 추천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의 영화관. 오늘은 스페인 작품의 음악으로 시작해봅니다.

카밀로 세스토의 노래였습니다. 피엘 데 앙헬이라는 곡이었고요. 영화 쉿 삽입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식께서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본 작품이래요. 쉿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페인 영화고요. 3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해요. 흡혈귀와 에이즈를 연결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이 참 좋아서요. 매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삽입곡이 한 곡씩 있는데 그 곡 다 좋았습니다. 찾아보니 스페인의 예전 인기곡들이더라고요 하시면서 1부, 2부, 3부의 그 삽입곡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 중에 3부, 2부, 1부의 삽입곡 순서로 마음에 드셨다고 하셔서 바로 그 3부의 삽입곡 카밀로 세스토의 피엘 데 앙헬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저는 보지 못한 영화라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익스트림 부문 초청작이었고 에드와르도 카사노바 감독의 작품이었고요. 이런 영화제에 설명이 붙어있네요. 뱀파이어 장르를 새롭게 해석한 이 비극적 희극은 자비 없이 심판하고 배제하는 세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어둠과 열망을 탐구한다. 세계의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며 인간 존재의 심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녹아드는 순간을 응시한다. 영 씨가 직접 보셨으니까 이 영화제 설명이 맞나요? 네, 적당한가요? 그런데 아까 마음에 드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영화제의 설명을 보고 고른 작품이니까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영화 보셨다는 분들 사연 중간중간 올라왔었는데 미처 소개를 못해드린 기억이 나서 오늘 첫 사연으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다녀오신 영씨의 신청곡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때 프로그래머로 몸담았던 영화제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부천영화제를 못 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여전한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은

0: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그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각자의 영화관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화 감상평, 조금 긴 사연들 오늘 쭉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 오늘의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mucho man.
1: T 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T 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T 어실원스야.
0: mucho man.
1: T 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 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T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세이튼, 네, 사탄이라는 제목의 노래, 앤디 샤프의 노래였고요. 역시 앞에서 부천 영화제 다녀오신 영 씨가 한 편 더 얘기해 주신 작품이에요. 미야지마 캠프에서 생긴 일이라는 작품의 삽입곡 가운데 한 곡인데 신청하신 곡이 이 곡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연을 소개하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본 영화 시작 전에 플랜 B, 무비 프로덕션, 매치 팩토리 등등 이런 회사의 로고가 나올 때부터 이미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오, 장르 영화 좀 보신 분이군요. 회사 이름만 봐도 이 회사 영화 잘 만드는데 하는 기대를 할 정도로 영화를 많이 챙겨보셨나 봐요. 플랜 B라는 건 우리가 브래드 피트가 있는 그 영화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고, 매치 팩토리는 부천 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늘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회사예요. 장르 영화 많이 만드는 회사. 저 프로그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사 로고만 봐도 일단 좀 기대가 높아졌다. 공포 영화, 여성 영화, 퀴어 영화의 요소를 적절히 섞은 심리 스릴러라고 할까요? 영화의 내용은 미야지마 캠프라는 가상의 공포영화가 흥행하여 그 뒤로 속편이 8편이나 나오고 TV 드라마에 게임까지 나왔다는 그런 설정인데, 어찌 보면 달코 다른 그 영화의 리부트를 준비하는 신인 감독이 그 영화의 1편으로 스타덤에 올랐으나 잠적해버린 주인공을 찾아 나서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호러물에 관한 추앙이면서 자극적인 외피만 줬는 속편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29살 여성과 60대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죠. 은둔하는 배우 역할을 질리언 앤더슨이 맡았습니다. 엑스파일의 바로 스컬리. 외계인 찾아다니던 스컬리가 깊은 산속 은둔자로 노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꽤 그럴듯 했습니다. 훼손된 신체가, 네, 제가 이렇게 좀 방송용으로 좀 순화를 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언급해 주셨지만, 네, 큰일 날 뻔했네요. 훼손된 신체가 널브러져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잔잔한 곡이 좋더라고요. 라고 하셔서 삽입곡을 제가 쫙 찾아봤어요. 영화를 안 봤으니 전 모르잖아요. 그 장면에 무슨 곡이 나왔는지. 그런데 제목이 세이튼, 사탄이라는 곡인데 잔잔해서 혹시 이 곡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카운팅 크로우스의 A Long December라는 노래도 삽입곡 리스트에 있던데 그건 왠지 엔딩곡으로 썼을 것 같은 저의 추측이 있어서 오늘은 세이튼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노래 좋네요. 무슨 가사인지는 생각 안 하고 들었는데 제목이 왜 악마일까? 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재밌네요. 이 영화의 컨셉을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속편을 배경으로 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대요. 오, 재밌겠는데요. 미야지마 캠프에서 생긴 일, 역시 올해 부천영화제 상영작 영씨가 재밌게 보셨다는 영화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성은씨가 재밌게 보신 영화인데

진짜 여름 싫고 힘드네요. 이런 꿉꿉한 계절에 시원 매콤한 쟁반 막국수 같은 영화 추천합니다. 노바디 1편, 2편. 아, 이거 재밌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실체를 드러내고야 마는 이야기들. 이게 아주 진지한 액션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약간은 코믹한 액션으로 가기도 하는데, 테이큰과 노바디 사이에 존윅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존윅보다 조금 더 코미디가 센게 노바디, 존윅보다 좀더 진지한 게 테이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로 그 노바디 1편을 재밌게 봐서 2편도 챙겨봤어요. 아저씨는 건들면 안 되는데 전직을 숨기고 착하게 분노를 참고 사는 허치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늘 가족에게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결국 그의 가족 사랑이 숨겨왔던 본능을 일깨우는데, B급 감성과 살벌한 액션, 코믹 범죄 영화, 다정하게 익숙한 음악들이 곳곳에 잘 쓰인 음악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샤론 스톤, 와, 어마무시한 빌런으로 나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시리즈 좋아해요. 그런데 3편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3편을 만들면 내가 볼까? 내가 재밌어 할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2편까지는, 1편이 워낙 재밌으니까 그 재밌는 주인공 한번더 만나고 싶어서 2편까지는 아직도 즐겁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이런 흐름이 이제 최근에 드라마 김부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아, 말씀하신 대로 1편, 2편의 음악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아주 가득가득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선택을 맡기셨어요. 노바디 1편, 2편에서 작가님의 핀셋 선곡 부탁해요라고 하셔서, 제 핀셋으로, 그래도 영화를 보면 가장 좀 중요한 액션씬에 쓰이는 노래 하나씩 골라봤어요. 이런 음악에 맞춰서 액션을 한다는 건 액션이 슬로우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노바디 1편에서 앤디 윌리엄스의 The Impossible Dream, 그리고 노바디 2편에서는 셀린 디옹의 The Power of Love.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영화 감상 이야기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노바디 1편 2편 다 재밌게 보셨다는 성은 씨의 사연에 이어서 노바디 1편의 The Impossible Dream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노바디 2편의 The Power of Love 셀린 디온의 노래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제이드 월드 아이디 쓰시는 분 작가님 또 왔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이분께서 오디세이를 본 이야기 보내주셔서 그거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 전에 좀 몇 달 전에 보낸 사연을 소개하려고 꺼내왔어요. 여행과 나날이란 영화도 재밌게 보셨대요. 미야케쇼 감독 FM영화음악에 다녀가신 FM영화음악 절친 네. 미야케쇼 감독이 연출을 하고 한국의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었죠. 여행과 나날. 이 작품을 보셨는데 백일몽 같은 영화였다고요. 여행 중에 만난 그 꿈 같은 나날을 표현한 것일 테지요. 이런 느낌을 한국 방문할 때마다 저는 겪게 됩니다. 그러다 미국에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고 나는 한국에 그들이 없는 이곳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탄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만나는 그 새하얀 눈 세상. 그때부터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눈밭을 달려 닿은 마을에서 주인공이 우연한 이끌림에 이르게 된 여관. 수많은 장면이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멈추어 있는데요. 영화라는 게 그냥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 멈춘 사진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감독이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시면서 대단한 연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말을 하고 싶은 그 배우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말 대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도 되네요.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 연기의 그 자연스러움이 어쩌면 진짜 대단한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FM 영화음악에서 이야기 듣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이었는데 영화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참 좋았습니다. 맛집에서 소개받은 작품 어김없이 좋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또 이은선 기자도 좋아했던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해주셨고 미야케쇼 감독 영화의 음악 자주 하는 팀이죠. 하이스펙의 여행과 나날 Two Seasons, Two Strangers

여행가 나날에서 하이스펙의 스코어, 아마도 엔딩곡으로 짐작이 돼요. Two Seasons, Two Strangers. 이게 여행가 나날의 영문 제목이라 곡 제목을 그냥 여행과 나날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영화 짝사랑 세계에서 목소리는 바람. 이건 영화사가 공개한 목소리는 바람 뮤직비디오 음원이거든요. 영화 속의 버전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카모토 유지가 시나리오를 쓰고 도이 노부히로가 감독한 짝사랑 세계를 3027번 쓰시는 분께서 보고 왔습니다. 아, 이 영화는 왜 이렇게 이쁘고 또 왜 이렇게 아린 거죠? 저 왕만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왕만두 볼 때마다 가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계속

그 왕만도만 생각하며 가슴 아픈 채로 살 순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죠? 주인공 세 명이 모여 손만두 빚던 장면이 떠올라요. 아픔, 슬픔, 그리움 꼭꼭 눌러 담아 조심스레 감싸서 근사한 요리로 만들어내던 모습이요. 영화 속 그 친구들만 생각하면 아휴 한숨 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한숨이 나옵니다. 그 세 명이 앞으로 계속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어디에도 갇혀있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볕이 잘 들고 큰 창문도 있고 넓은 주방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는 그런 근사한 집에서요. 작품을 본 뒤 뭔가를 계속 말하고 싶어지는 영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운이 오래오래 길게 남을 것 같아요. 추신 요코하마의 류세이는 그 어마무시한 미모를 하고서 연기까지 잘한다고요? 사기캐다. 그리고 키오하라 카야 배우는 데뷔 때부터 나름 필모 도장을 깨가며 제가 덕질했던 배우입니다. 이 구역에선 제가 키오하라 배우 1등 팬이다 라고 멋대로 정하며 이만 줄입니다. 네, 해주셨고 최경지 씨도 짝사랑 세계 보고 왔어요. 이은선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합창 장면에서 폭풍 오열했네요. 유유. 보고 싶은데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리운 친구 생각을 하며 같은 세계는 아니라고 해도 어디선가 나와 같은 하루를 보내길 이라는 감상을 함께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혜찬 씨는 홍지영 감독, 김윤석, 변요한 주연의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인기 소설가 기욤 미소 소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가 원작인데요. 2015년을 살고 있는 의사 한수연이 캄보디아 의료봉사 도중에 한 노인에게서 받은 시간여행 알약 10개를 이용하여 오래전에 죽은 연인을 구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30년 전 젊은 한수연, 즉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멜로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제가 9년 전에 기욤 미소 소설 원작을 먼저 읽고 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원작이 가진 스토리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도 한국의 정서를 잘 입혀서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특히 현재 시점에 한수연을 연기하는 김인석 배우의 연기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연인을 바라보는 그 애수어린 눈빛. 그냥 연기가 아니라 정말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감탄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물론 좋고 이런 멋진 스토리를 만든 원작자 기욤 미소도 정말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청곡은 김윤석, 변요한 배우가 직접 부른 영화 사운드트랙 당신의 모습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김현식 씨 노래죠. 그걸 두 배우가 커버를 했습니다.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서 당신의 모습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서 김윤석 변요한의 당신의 모습, 그리고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 쓰인 곡이죠. Everybody's Got On Sometimes, 백의 노래. 이 노래를 신청하시면서 이야기하신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였어요. 김성남 씨 영화 그녀가 돌아온 날을 보고 왔습니다. 자본과 마케팅이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행보를 이어가는 홍상수 감독님 특유의 세계가 여전히 흥미로운 작품이었어요. 신작 그녀가 돌아온 날에는 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녀가 돌아온 날 뒤에 또 바로 새 영화 눈둘 데가 없네 소식이 나와서 이 신작이 이제 바로 또 구작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정말 영화 자주 꾸준히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녀가 돌아온 날에는 그동안 만든 30여 편이 넘는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들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주연을 맡은 송선미 배우의 존재감이었어요. 떠올려보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 속에 독특한 아우라를 보여준 여배우들이 많았죠. 이자벨 유페르나 김민희 배우가 맡은 역할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돌아온 날에서 송선미 배우는요, 영화 전체를 혼자서 목줄 쥐고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간 농담을 보태자면 배우 송선미의 연기 차력쇼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저에겐 홍상수 감독 이전 영화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어떤 독보적 주인공의 등장처럼 느껴져서 새롭고, 또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한 한국 여배우의 어떤 경지를 목격하는 느낌에 영화 후반부는 계속 와 하는 감탄사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송선미 배우의 연기를 목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그러시면서 신청하신 곡이 백의 노래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 각자의 영화관. 오늘 마지막 사연은 모니카 씨의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OTT를 둘러보다가 큰딸이 보고 싶어하는 만원

마법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게 2014년 작품이거든요. 네, 이 작품을 이제 보셨대요. 마놀로와 마법의 책. 기에르모 델 토로 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봐야지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데 중간중간 이거 뭔가 애니메이션 코코랑도 좀 얘기가 비슷한데 아, 이런 게 멕시코 문화인가 하면서 보았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감동적이고 딸보다 제가 더 신나서 봤네요. 아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작품일 텐데 제가 제대로 안 들었겠죠? 라고 하셨는데 전 말한 적 없어요. 저 못 봤어요, 이 영화. 제가 보지 못한 영화를 말하진 않으니까. 저도 못 봤는데 마놀로와 마법의 책. 찾아보니까요. 소재가 망자의 날이네요. 멕시코의 축제. 그래서 아마도 애니메이션 코코를 떠올리셨나 봅니다. 배경이 같은. 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놀로와 마법의 책. 신청곡을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하셨어요. 이 영화에 나온대요. 오, 원래 제목은 The Book of Life. 한국 제목은 마놀로와 마법의 책에서 크립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목 놓아 부르고 싶어요. I don't belong here. 난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목 놓아 부르고 싶다고 정말 목 놓아 부르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부르세요. 라디오헤드의 크립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9.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上がれ。

가만히 열고 보니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이 반짝입니다

0: 소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신경세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게 만드는 신경세포를 말하는데요. 여름 휴가지에서 신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괜히 마음이 들뜨는 이유도 이 신경세포가 부지런히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굳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곳을 찾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 길에 저도 좀 끼워주시죠. 제 거울 신경세포도 마구 활성화될 수 있게 말이에요. 7월 26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헤이의 주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나 밖에 나가서 사람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 구경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특히 여행이나 휴가지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면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거울 신경세포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거울 신경세포도 활달하게 움직이기를 바랄게요.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보내주세요.

0: 내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자,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0: 네. 한창 여름인데 네. 작가님 오늘 입고 오신 옷도 당장에 뛰쳐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3: 그렇죠. 네.
0: 여름에 러닝하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봄 가을엔 가볍게 뛰던 거리도 여름엔 심박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고. 그만큼 러닝도 힘들어지고 그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 습함을 뚫고 뛸 생각을 하시는 거죠?
3: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해떠 있을 땐 절대 안 뛰고요. 네, 주로 이제 뭐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밤에 뛰곤 하는데 확실히 이 습도가 높으면 땀도 정말 많이 그쵸? 나고 네, 더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박수도 많이 오르고
0: 벌레도 많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0: 거의 그 날파리와 함께 뛴다고 하던데.
3: 거의 이제 무료 단백질
0: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3: 무료 단백질 섭취하면서
0: 너무 싫어요.
3: 뛰는 거죠.
0: 아, 네. 제가 러닝을 뛰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늘었네요.
3: 아, 여름 러닝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0: 여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뛰는 거겠죠?
3: 그렇죠. 두 배 뿌듯합니다 일단. 네, 다 뛰고 나면은 왠지 이렇게 땀이 더 많이 나야 운동하고 땀 많이 나면 그렇죠, 그렇죠. 되게 뿌듯하잖아요. 네. 그게 여름에 조금 더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집 들어가서 찬물 샤워 한번 싹 하면은 그거만큼 개운할 수가 없죠.
0: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름 휴가 계획 채울 때도 이것도 고려할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런트립이라고 하죠. 요즘 런트립이라고.

0: 있다고 할 정도로 저도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로 여름 여행 가면서 이제 러닝 코스, 러닝 그 마라톤 신청해서 가기도 했고 올해도 여름 휴가 계획을 포항으로 잡았는데 포항에서 어디 뛸만한 데 좋은 데 있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항상 이게 같이 가는군요. 러닝과 그렇죠. 휴가.
0: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1: 건강 챙기면서 하는 거니까요.
0: 맞아요. 네,
1: 좋은 거죠. 러닝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작곡가 집중 탐구 한 주 쉬고 월화수목금 각 요일에 어울리는 클래식들 만나봤잖아요. 네. 이번 주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 탐구 조아키노 로시니입니다. 네, 한 인물의 삶과 음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곡가 집중탐구.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19세기 유럽 오페라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던 거장이죠. 조아키노 로시니인데요. 초기 낭만시대에 속하는 작곡가인데 저희가 이제 중기 이후 낭만주의로 넘어왔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 작곡가를 놓쳤어요. 제가.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끄집어 와봤습니다.
1: 네.
0: 자, 음악인으로서 짧지만 누구보다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홀연히 은퇴한 로시니이고요. 유쾌하면서도 드라마틱했던 로시니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와, 많은 분들이 가장 바라는 로망.
0: 그렇죠. 네. 파이어족.
1: 네, 파이어족.
0: 이라고 합니다.
1: 오,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렇고 빵그리 분들도 그렇고 조아키노 로시니 좀 생소하다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죠?
0: 이 로시니라는 이름은 좀 생소해도 윌리엄 텔 서곡. 네,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 이 곡이구나. 뒷부분에 들어보시면 익숙한 선율이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부분.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딴딴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딴딴 따라단 따라단 그 곡이 이제 조아키노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1: 네, 알죠, 알죠. 네,
0: 그렇죠. 자, 1792년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죠. 페사로에서 호른 연주자였던 아버지와 성악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까지가 집안에서 네. 태어난 거죠.
1: 네.
0: 로시니 역시 그 DNA를 물려받아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볼로냐 음악원에 입학해서 자신만의 음악적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계는 이전 세대 작곡가들의 이런 어떤 관습적인 틀 안에 좀 갇혀 있었지만 로시니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아주 파격적인 시도들을 감행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페라 브루스키노시입니다. 제목이 브루스키노시예요.
1: 이름이네요.
0: 이름이죠.
1: 사람 이름.
0: 사람 이름 브루스키노시. 네. 네. 1813년 베네치아 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이고요. 대중들에게 로시니의 이름을 처음으로 각인시킨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서곡, 앞으로 들어볼 서곡을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활의 나무 부분으로 보면대를 탁 두드리도록 지시한 아주 파격적인 또 연주 방식이 특징인데요. 음악계의 격식을 유쾌하게 깨부순 로시니만의 유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탁탁탁탁 두드리는 부분 어디일지 함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로시니의 오페라 브루스키노시 서곡 함께 하시죠.

0: 로시니의 오페라 브루스키노 씨 서곡 감상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노래 나가는 중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브루스키노 씨 이름이 러시아에서 온 분인가 싶었거든요.
1: 스키가 들어가니까.
0: 네, 어떤 네. 내용인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1: 네, 젊은 연인 소피아와 플로르빌이 등장하는데요. 결혼을 원하지만 소피아의 후견인은 그녀를 얼굴도 모르는 브루스키노 씨의 아들과 강제로 예,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0: 그 아들과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네. 플로르빌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루스키노 씨의 아들인 척 가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브루스키노 씨가 등장하면서 내 아들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이런 오해와 소동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약간 유쾌한 소동극이죠. 소동극.
0: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 소피아와 결혼하고 싶어서 브루스빌이 연기를 했네요. 네,
1: 내가 아들입니다. 네. 네, 연기를 한 그런 소동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곡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그 탁탁탁 소리 들으셨죠?
0: 네네. 네.
1: 그 소리가 소동 속에서 약간 주인공들의 심장이 좀 초조하게 이렇게 뛰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0: 네.
1: 진실을 요구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서 그게 유쾌한 긴장감을 또 배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0: 저는 내용을 모르고 탁탁탁 치길래 박수 소리인가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심장을 초조하게 뛰는 소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공연 중에 이 탁탁탁 소리를 처음 들은 관객들은 약간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지 이거?
1: 그렇죠.
0: 지금 이게 의도적인 거 맞나 싶을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땠죠?
1: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고요. 네. 1813년 이 베네치아에서 초연 당시 이 소리를 들은 관객과 평론가들은 아주 큰 충격에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신성한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이게 무슨 해괴한 소음이냐 라면서 야유를 보내거나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로시니 본인은 관객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이 기발한 장난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0: 성격이 좀 드러나네요.
1: 맞아요.

0: 맞아요. 네,
1: 악동 같은 면이 있군요.
0: 그렇죠.
1: 앞서 이렇게 로시니는 틀에 갇히지 않고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감행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그 후에 로시니들의 작품 또 어땠나요?
0: 네, 1813년 이 브루스키노 씨의 성공 이후 쉼없이 몰아치는 창작열로 이탈리아 오페라계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는데요. 작곡에 있어 워낙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작곡 속도가 또 굉장히

0: 약간 네. 게으른 천재 스타일이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어. 그런 네.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자, 로시니의 빠른 작곡 속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라는 오페라인데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단 3주 만에 완성한 오페라입니다. 우와. 이때부터 점점 로시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로시니 크레센도 기법이 등장하는데 이 크레센도라고 하면 이제 작게 시작된 선율이 점점 커지면서 크게. 진행되는 걸 크레센도라고 하잖아요. 객석의 흥분을 극대화하는 자신만의 전매 특허 기법이었습니다. 이 대중들은 유쾌하고 자극적인 로시니의 선율에 열광했고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역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로시니를 스타덤에 올려주었습니다. 네. 로시니 크레센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첫 부분이 굉장히 작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이었습니다.
1: 네.
0: 오, 그러니까 작게는

0: 부분은 굉장히 작고 또 큰 부분은 크니까 확실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듣게 됐네요.
0: 네. 그런 맞아요. 네. 그런 걸 의도한 거겠죠.
1: 맞습니다.
0: 아, 어디서든 재치를 빼놓으면 작곡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로시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활의 나무 부분으로 뭐 보면대 두드리게 하고 또 처음엔 아까 작은 선율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게 해서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곡마다 이 흥미로운 요소들이 하나씩 꼭 있거든요. 네. 다음 어떤 곡일지도 궁금해지네요.
1: 네, 24살이 되던 로시니였습니다. 자신의 음악 인생을 넘어서 그냥 인생 자체를 영원히 바꿔줄 희대의 명작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요.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입니다. 네, 이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지금은 이제 대표 작품으로 그쵸, 그쵸. 로시니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데 첫 공연, 그러니까 초연 공연은 선배 작곡가이자 경쟁자였던 파이지엘로라는 작곡가의 팬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0: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군요.
1: 있었어요. 고양이와 쥐를 공연장에 대거 풀어놓고 온갖 야유를 퍼부으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망한 초연이 됐다고
0: 너무하네요.
1: 해요.
0: 네. 네.
1: 왜 이렇게 방해를 했냐 한번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약 30년 전 같은 내용으로 오페라를 이 파이지엘로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대요. 근데 그의 팬들이 로시니의 작품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된 것을 보자 야 이건 선배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0: 아이고,
1: 합니다.
0: 네. 네. 질투가 났군요.
1: 그렇죠.
0: 네.
1: 자, 이 초연의 실패에 실망한 로시니는 둘째 날 공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연을 직접 본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여론은 하루 만에 또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0: 네.
1: 이 오페라는 유럽 오페라 역사상 유례없는 찬사와 흥행 가도를 달렸고 로시니를 유럽 오페라계의 독보적인 황제 자리로 올려준 오페라가 되었습니다. 로시니의 인생 정점을 상징하는 오페라 이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선율이죠.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3곡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런 재치들이 느껴지네요. 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죠. 하고 자체도 그렇고 또 든 생각이 아무리 질투와 시기를 받아도 실력이 있으면은 압도한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길이 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는 거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니까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실력은 중요하네요.
0: 맞습니다.
1: 네, 앞서서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서곡을 통해서 이 로시니가 인생에서 황금기를 맞았다라는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인생도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0: 1820년대에 이르러서 로시니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파리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국제적인 명성을 또 확고히 다져 나갔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한 로시니는 외국인인 거잖아요. 네. 외국인임에도 이 콧대 높던 프랑스 음악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1: 쉽지 않은데요.
0: 그렇죠. 네. 네. 특히 프랑스인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명예와 부를 얻은 로시니. 이쯤 되면 거장의 권위나 엄숙한 예술론에 얽매임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심오하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놀이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여전히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유머러스하고 독특한 작품들을 또 많이 작곡했는데요.
1: 일관적이네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냥 뭐 낙천적이고
1: 그러네요.
0: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농담 네. 따먹기를 굉장히 즐겼다고
1: 아, 네,
0: 지인들과
1: 그랬을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고양이 이중창인데요. 오직 고양이 울음소리인 야옹. 그러니까 외국에선 미야오라고 하죠. 그 네. 단어 하나만으로 가사를 구성해서 당시 격식으로 가득했던 성악 무대를 단숨에 웃음 바다로 만들어버린 작품입니다. 두 남녀 성악가가 고양이를 흉내내면서 묘한 긴장과 위트를 주고받는 이 선율. 이 고양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0: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틀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이었습니다. 네. 로시니 인정할게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7: 그렇죠.
6: 저는 도대체 야옹 한 단어만으로 가사를 구성했다길래 무슨 소리야 했는데 진짜 미야옹만 계속 나오네요.
7: 네, 맞아요. 미야옹.
6: 그러니까 미에서는 괜찮은데 야옹을 들으니까 네. 웃겨요.
7: 그렇죠. 맞아요.
6: 그 부분에서 삼을 수가 없었네요. 네. 아, 근데 그 안에서도 각각의 감정이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7: 그렇죠.
6: 성악가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웃음을 그렇죠. 어떻게 참았을까요?
7: 맞습니다. 네. 웃음도 참아야 되고 이 단조로운 미야우라는 그 가사 안에서 뭐 고양이의 뭐 도도함이라든지 분노, 슬픔, 애교 같은 여러 감정들을 오직 목소리의 톤과 표정 그리고 몸짓만으로 네.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악가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력을 감상하는 재미가 또 쏠쏠한 곡이고요. 워낙 위트가 넘치고 귀여운 곡인 만큼 세계적인 소년합창단 단원 두 명이 나와서 무표정 정하게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들이 또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6: 네, 재미있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볍고 유쾌한 오페라를 많이 작곡해서 그런지 그 곡들을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한 시간이었어요.
7: 네.
6: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로시니 인생의 후반기는 어땠나요?
7: 네, 음악가로 이룰 수 있는 모든 목표를 이룬 로시니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6: 37이요?
7: 네, 37.
6: 37이면
7: 정말 빨리 은퇴한 거죠.
6: 저는 몇 살 안 남았어요.
7: 네, 네. 저희랑 차이 안 나요.
6: 이럴 수가.
7: 근데 이때 이미 평생 낭비하면서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이미 벌어준 네, 상태였다고 합니다.
6: 그렇네요.
7: 은퇴 후 평생 동안 자신이 평소 사랑하던 요리 연구와 미식 여행, 문화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느긋하게 여생을 보낸 로시니였다고 합니다.
6: 네.
7: 네. 굉장히
6: 자유로운 무섭죠. 인생이었군요.
7: 맞습니다.
6: 네.
7: 화려한 무대 뒤로 물러나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즐겼던 로시니는 1868년 파리에서 눈을 감으며 또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6: 네.
7: 자,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으로는 역시 로시니의 전성기에 작곡된 작품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까 로시니가 작곡 속도는 빠르지만 성격은 느긋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6: 네.
7: 이 곡도 초연 전날까지 서곡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예. 이거 좀 심하죠.

0: 진짜 싫어.
1: 소요한이 내일인데 전날까지 쓰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화가 난 극장주가 그를 방에 가둬두고 소곡을 무조건 끝내라 명령했다고 합니다.
0: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아, 네. 정말.
1: 이 로시니가 한 장 한 장 악보를 써서 창문 밖으로 던지면 무대 스태프가 이를 받아서 아래층의 악보 필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곡을 급하게 완성했다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럼에도 성공시킨 거잖아요.
1: 아, 너무 성공시켰고 아,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 네. 네.
1: 스네어 드럼 소리로 시작해서 장엄하고 웅장하게 뻗어나가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굉장히 일품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유쾌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 로시니의 음악을 들으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로시니 명언 중에 정말 멋진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1: 네.
0: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소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희극 오페라의 내막과 같다.
1: 그렇죠.
0: 오,
1: 네.
0: 그러니까 삶의 철학이 아주 분명하고 맞습니다. 뚜렷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특히 극장주들.
0: 네. 주변 사람은 힘들었지만 본인은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끝곡으로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 남겨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김기용이었고요.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여성 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돌봄 품앗이가 늘고 있다고 해요.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서 서로 휴가 갈 때마다 반려동물을 번갈아 봐주는 건데요. 펫 호텔보다 비용 부담은 적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돌봄 품앗이라는 말. 품앗이는 듣기만 해도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에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의 돌봄이 또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이렇게 작은 일 하나씩 나눠서 품앗이를 해주면 여름의 피로도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오늘 마침 주말이 끝입니다.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돌봄 품앗이 마음 돌봄 품앗이까지 해주면서 무더운 하루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 여름이에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습니다. 푸마시라는 그 말이 사실 가요계에도 예전에는 당연한 듯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콘서트 하는 가수들끼리 지인들끼리 게스트 푸마시 그리고 피처링 푸마시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어느 한쪽이 계속 부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절 못하는 쪽은 계속 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압이나 이렇게 사례를 또 하는 걸로 그게 기본인 걸로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사실 그 반려동물 품앗이를 하더라도 물론 비용 같은 건 이제 매너로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걸로 하고 계시죠? 그게 하는 게 깔끔해요. 하는 게 깔끔해. 마음도 편하고 또 품앗이 해주는 입장에서도 예 조금 더 기분 좋게 이왕 하는 거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죠. 품앗이 할 수 있는 세상 얼마나 따뜻합니까? 품앗이가 바로 사랑이네. 이꼴 사랑. 이렇게 낙서로 적어놓으면서 여러분들 두 시간 사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할 거예요.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초대석에도 함께한 분들이 일요일에 또 나와주십니다. 출판사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책벌레 뮤직 함께할 겁니다. 이름 직접 고르신 거예요. 특별한 신앙송 라이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전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어실 원스야.
12: 싹 한 번에
13: 티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076번님 11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에요. 육아 선배인 친구들이 아기 키울 때는 라디오가 필수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플을 깔았는데 어머 태희님 라디오 DJ 하고 계셨네요. 저 태희님 목소리랑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반가워요. 매일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라디오를 한 10년 정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고 아침 라디오 한 지가 벌써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침의 목소리, 제 목소리 어떠십니까? 제가 가끔 진행을 할 때도 제가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라디오 진행에 적합한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20년째 라디오를 게스트랑 DJ를 하니까 와 나도 이렇게까지 맞춰지는구나. 제 일상의 텐션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지인분들이 늘 아침에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또 아침에 왜 이렇게 파워가 좋아? 평소 힘내는 것보다 훨씬 내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이런 텐션 아침마다 예, 잊지 않고 늘 낼 테니까 여러분 놀러와 주세요. 우리 2076번님도 언제나 예, 환영합니다. 자,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침을 나눠서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혼자 맞이하는 아침보다 함께하는 아침이 더 행복하잖아요. 사소한 이야기 좋아요,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예요. 굿모닝 FM 인스타 놀러 오시면은 재밌는 챌린지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예나의 캐치캐치, 이거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 이거부터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듣고 여러분들의 행복 더 만나볼게요.

굿모닝 FM테입니다.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1087번님 부모님 과수원일 도와드리러 김천에 왔어요. 자두 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과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저희 가족 힘내서 일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태희님 하셨습니다. 아우, 또 이손 예, 한창 필요할 때 잘 가셨네요. 날씨가 또 더울 때고 또 습할 때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가족이 다 모이는 것만으로 좀 에너지가 나죠. 응원합니다.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응원에 응원이 더해져서 신나게 또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아, 자도 맛있겠다. 오, 사진도 좀 찍어 보내주세요. 싱그럽게 저희도 함께하게 행복하시죠. 7422번님 다시 수험생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여는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가고 있답니다. 더운 여름에 힘들겠지만 굿모닝 FM 들으면서 에너지 얻고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파이팅!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부른 레인 온 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수험생 어떤 시험을 목표로 하고 계실까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더울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시원해요. 알고 계시죠? 더 여유로운 에너지로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네요. 원하시는 거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742번님의 신청곡 아리아나 그란데와 레이디 가가 함께한 레인 온 미 듣고 올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Rain On Me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침의 행복 1555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부부 오늘 출국해서 한 달 동안 파미르 고원에 가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남부지역 걸어서 다닐 건데요. 종종 미니 앱으로 굿모닝 FM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파미르 고원이 이제 키르기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이 맞닿아 있는 산악지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휴대전화가 터지나? 그게 터져야 미니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예. 저희는 이거 들을 수 있나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산악지대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고행길에 그런 여행의 맛을 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제가 걸었던 산행은 군대 가서 아침마다 했던 구복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훈련 때문에 해야 되는 이제 행군이 다였는데 전혀 일도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 그래서 이찌라님 또 막 이런 얘기하면 신기하곤 했었는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거기 다녀오시고 얻는 어떤 보람 같은 거 저를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여행 가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7226번님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개인 택시로 전향을 했습니다. 택시에서도 굿모닝 FM 채널 고정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시고요.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채실아 고생 많다. 내 아들 황희준 아빠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그래요. 사실 버스 운행 때는 또 이게 또렷하게 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운행 하실 때는 조금 볼륨 크게 손님 없을 때는 더 명확하게 잘 즐겨주시고 손님 계실 때에도 함께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유익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꼭 이루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신화의 으쌰 으쌰 파이팅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스포츠 영웅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봅니다. MBC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합니다. 이번 주에 방송에서 직업병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또 말씀드립니다만 가수가 직업이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도 마이크 세팅 오래 걸립니다.
2: 아 진짜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0: 사장님을 일단 불러요. 그래서 이거 만질 수 있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이건 노래방이 아니다. 나는 이 마이크에서 노래 못해 할 정도로 생생한 마이크로 바꿔놓고.
2: 장인은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0: 그렇지. 중요해요. 중요하거든요. 네. 노래방 혹시 좋아하세요?
2: 예전에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또 정통 발라더거든요.
0: 아, 또 발라. 이게 느낌이 있더라.
2: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0: 무조건 잘 맞아야 돼요.
2: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혼코너가 생기고 이제 좀 그때 열심히 다녔죠.
0: 어떤 네. 노래를 주로 부르시나요? 애창곡 있으신가요?
2: 애창곡이요? 아, 윤종신의 존니 열심히 연습했는데
0: 하나 둘
2: 셋. 아 사고입니다 사고.
0: 아 그래요? 아 너무 올 뻔했는데 아 까비.
2: 거의 넘어갔는데.
0: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자 이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 건데 관중석 1열 오늘 또 궁금합니다.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소개해 주시죠.
3: 조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에 맞춰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은반 위를 아름답게 날아오릅니다. 완벽했던 점프, 아름다운 연기를 모두 마치자 관중석에선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대관식을 마치며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던 이 선수, 피겨 스케이팅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피겨 퀸 김연아입니다.
0: 관중석 1열 빙판 위의 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3: 네, 첫 번째 챕터는 피겨 여왕의 대관식 세계 정상의 우뚝 선 김연아입니다.

0: 김연아입니다.
1: 아, 궁금합니다. 또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0: 네, 1990년생인 김연아는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접했고요. 곧바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허. 초등학교 때부터 번뜩이는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4학년이었던 2000년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뒤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02년에 국내에서는 최연소의 나이로 3회전 점프 5가지 종류를 완성했는데요. 2004년부터 주니어 국제대회에 데뷔해 본격적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열악한 지원 속에서 훈련을 이어온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겨스케이팅 종목 자체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문 선수를 꿈꾼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빙상장 필요하죠.
1: 그렇지.
0: 그다음에 코치 선생님 있어야 되고요. 아. 여기에 스케이트화 필요하죠. 그다음에 예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 시즌, 매년마다 의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 안무라고 하죠. 이 동작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짜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이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 김연아 선수가 이후에 세계의 무대를 누비며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는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연습을 이어가면서 어렵게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꿈을 키워온 이 김연아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0: 네, 그렇게 2006년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 다음 시즌에 시니어 무대에 데뷔를 하는데요. 이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13살부터 18살까지 주니어로 분류를 하고요. 또 15살 이상부터는 주니어여도 시니어 무대에 곧바로 나설 수가 있거든요. 네, 시니어 1년 차였던 2007년 세계선수권 무대에선 쇼트 프로그램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이때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후에 프리스케이팅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최종 3위로 동메달을 따내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피겨스케이팅 싱글 종목에서는 총 두 번의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쇼트 프로그램 그리고 프리스케이팅을 이틀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쇼트 프로그램은 이 정해진 필수 요소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관건이고요. 프리스케이팅은 쇼트보다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많은 요소를 자유롭게 구성해 보여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통 쇼트보다 프리가 배점이 훨씬 크거든요. 순위가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2009년에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우승까지 거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해였던 2010년에 마침내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2010년 동계올림픽인데요. 먼저 쇼트 프로그램부터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1: 아, 대박이었죠.
0: 네, 007 제임스 본드 테마에 맞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3회전 콤비네이션 점프를 포함해 뭐 점프는 완벽했고요. 특히 이 코레오라고 하는 연기 구단에서 따단 따단 따단 이 아시죠? 007?
1: 예, 음감 좋으신데요?
0: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에게 익숙한 007 음악과 함께 표정 연기가 이때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이 시선을 사로잡는 연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이 78.5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등인 아사다 마오 선수가 당시 73.78점이었는데 거의 5점 차이가 났거든요. 피겨스케이팅 종목이 0점 몇 점 차로 메달이 바뀌는데 5점 가까운 차이는 말 그대로 격차를 제대로 보여줬다.
1: 예.
0: 그리고 프리스케이팅에선 더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앞서 장면 소개 때 전해드렸죠.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준비한 모든 요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피겨에서는 보통 클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이 올 클린으로 무대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관중석에선 기립박수가 터졌고요. 완벽한 무대에 김연아 선수도 연기가 끝나자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스로도 벅찬 감정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미국 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에서는 대관식이 끝났다. 여왕패야 만세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올림픽 최고의 피겨 무대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점수는 150.06점을 받았는데 당연히 세계 신기록이었고요. 총점 역시 세계 신기록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위와는 무려 20점이 넘는 차이였는데 이게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점수 차로 따낸 금메달입니다. 이 금메달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 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까지 모두 정상에 오르면서 여자 싱글 선수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 이 활약을 바탕으로

0: 미국 타임즈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 와, 이렇게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김연아 선수.
0: 대단하죠.
1: 다음 챕터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챕터는 소치 올림픽 빼앗긴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1: 이때도 뭐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죠.
0: 예. 네, 맞습니다. 이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도 김연아 선수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잠시 시즌을 쉬며 활동을 중단했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20점 이상의 차이로 우승하며 공백기가 무색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에 나서게 되는데요.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라는 테마로 준비한 쇼트 프로그램에선 애절하고 우아한 연기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클린 연기에도 불구하고 74.92점을 받아서 2위와 불과 0.28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국내 방송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해설진 모두 김연아 선수에게 점수가 지나치게 인색하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김연아 선수는 뭐 말해 뭐 할까요? 당연히 완벽한 연기로 무대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편파 판정에 시달렸고요. 반면에 개최국이죠.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는 점프 착지 과정에서 두 발로 착지하는 등 명백한 실수를 범했는데도 김연아보다 무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결국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피겨스케이팅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채점표가 공개가 되거든요.
1: 예.
0: 그런데 김연아 선수한테는 인색했던 심판들이 소트니코바에겐 엄청난 가산점을 줬습니다. 이 심판진 가운데는 과거에 판정 조작 시도로 자격 정지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러시아 피겨연맹의 고위 관계자 부인이 포함됐기도 했습니다. 이 분노한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NBC, 프랑스 AFP, 캐나다 CBC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김연아의 금메달이 강탈당했다.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피겨 팬들은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였고요. 피겨 레전드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의 소치올림픽 당시의 영상을 지금도 들어가면 요즘도 댓글이 다.
1: 아, 보면 네. 안 읽거든요.
0: 이게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전 세계 언어로 김연아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김연아는 금메달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달리거든요. 그럼 당시에 우리 김연아 선수의 반응은 어땠냐? 일단 후회 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쳤으니까 굉장히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결과가 나오자 잠시 아쉬워하는 표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또 꽤나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였으면 이 편파 판정을 당했다? 억울해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눈물이 다 났을 것 같은데
1: 울지 마요.
0: 김연아 선수의 당시 초연했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1: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0: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마치고 공동 취재구역이라고 하죠. 믹스존에 들어갔는데요.
1: 예.
0: 이 믹스존이 보통 어떻게 돼 있냐.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어요.
1: 아, 진짜?
0: 네, 방송사별로.
1: 하하.
0: 그래서 가장 앞쪽이었던 한 러시아 방송사의 카메라 앞에 인터뷰를 위해 멈춰섰는데요. 이제껏 의연해 보였던 김연아 선수가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1: 어떻게?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지켜보지 않는 이 안쪽 공간에 와서 눈물을 처음 흘린 거였죠. 무대 뒤로 내려와서 비로소 처음 눈물을 흘렸던 거죠. 이 당시에 현장 취재를 했던 이제 저희 한 선배가
1: 예.
0: 그 러시아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김연아 선수가 눈물을 흘렸던 이 가슴 아픈 장면을 입수해온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김연아 선수가 오심을 뭐 의연하게 넘겼다, 잘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김연아 선수도 이 마음이 찢어질 만큼 눈물을 펑펑 흘릴 만큼 속상했던 거죠. 이 김연아 선수가 원래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미리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 대회를 끝으로 얼음판 위를 명예롭게 떠났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 동안 남긴 기록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딱 하나만 꼽자면 올 포디움이라는 기록이 김연아 선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모든 대회에서 시상대에 올랐다는 뜻인데요.
1: 와.
0: 데뷔 이후에 국내 국제를 막론하고 어떤 대회에서든 3위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여자 싱글 선수로는 김연아 선수가 최초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국제대회만 보면 총 30번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만 20번, 은메달 7번, 동메달 3번인데요. 이 가운데서 세계 신기록만 13번을 경신했습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이게 실력과 재능이 있다면 우승을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이 말은 기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많은 노력이 느껴지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1: 관리의 신이었네.
0: 그렇습니다. 와. 이 김연아 선수의 피나는 노력과 강철 멘탈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데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이 라이벌로 불렸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아사다 마오 선수가 인생 최고의 무대를 펼쳤어요. 나름대로.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 이후 순서였거든요. 근데 아사다 마오 코치가 마치 김연아 선수를 보란 듯이 막 만세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포효를 해요. 약간 오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흔들기죠.
1: 기죽이려고.
0: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거잖아요.
1: 우리 해냈지롱.
0: 근데 그걸 지켜보던 김연아 선수가 당시 중계화면에 딱 잡혔는데 김연아 선수가 푹 이래요. 진짜로 말 그대로 푹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약간 어이없이 웃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죠. 실컷 해봐라 한번. 내가 어떻게 한 장 보여줄게.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설적인 무대를 펼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보여줬었고요. 또 MBC 다큐에 포착됐던 명장면이 하나 있죠. 이 빙상장 복도에 매트를 깔고 몸을 풀던 김연아 선수에게 제작진이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1: 명언입니다.
0: 했습니다.
1: 명언이에요. 명언입니다. 예.
0: 이게 목표를 정하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냥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월클다운 모습으로 이 동기부여짤 이 동기부여 짤로도 지금까지도 한 번씩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1: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많이 뭐 과장님, 부장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말대답으로 많이 받아쳤던 짤도 있었습니다. 아, 김연아 선수 진짜 멋지네요. 하나하나의 일대기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다 약간 본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던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갈라쇼 무대였어요. 에이브릴 라빈의 Imagine 노래 듣고 올게요.

0: 에이빌 라빈, 이매진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중석 1열, 오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기자님 가보실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평창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 개막식을 완성한 김연아입니다.
0: 맞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할 때 김연아 선수가 많은 기여를 했어요.
1: 네, 앞서 말씀드렸죠. 김연아 선수가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시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0: 예.
1: 이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기가 밴쿠버 올림픽 직후였기 때문에 이 빙상계를 넘어서 동계 스포츠 전체에서 현역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혔는데요.
0: 예.
1: 그래서 유치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스토리와 함께 전하면서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내용이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꿈을 키워왔는데 평창올림픽이 단순히 국제대회가 아니라 나처럼 꿈을 꾸는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대회가 될 거다. 이런 점을 어필했거든요.
0: 끝났다.
1: 정말 진정성 있는 스토리잖아요.
0: 끝났어. 그러니까 누가 여기 반대를 합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아직도 저는 기억나. 이 유치 발표 기억납니다. 아직도. 평창.
0: 아, 평창.
1: 맞습니다. 네. 이 당시에 독일 미넨을 꺾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2018년이 되자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다가옵니다. 당시에 성화, 개막식 성화의 최종 점화는 누가 하냐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최종 점화자가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입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마지막은 김연아가 나서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뭐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나설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나서느냐에 대해서도
0: 그렇지.
1: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항상 당일까지 이 비공개, 철저히 비공개,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기대에 걸맞게 김연아 선수가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성화대 아래에 만들어진 작은 아이스링크에서 현역 시절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스케이트를 탔고요. 이 짧은 연기를 보여준 후에 다랑아리에 불꽃을 점화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이후에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남겼는데요. 지금 현역 피겨스케이팅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면 이 열의 아홉이 아니라 진짜 백의 아흔아홉. 모두 연하 키즈들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김연아 선수도 매년 유망주 선수들과 교감하며 롤모델답게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결혼 소식으로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0: 예.
1: 이 가끔씩 방송에 출연하면서 반가운 얼굴을 비추기도 하고 광고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관중석 1열 김연아 선수 이야기 쫙 만나보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김연아 선수 그리고 또 종종 뭐 광고나 이런 곳에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곁에 있는 느낌입니다. 예, 반짝이는 스타로도 오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0: 1544-7575.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3: 아, 너무 재밌었고 예. 김연아 선수 생각하니까 정말 그 아름답게 은반위를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아련합니다. 뭔가.
2: 맞아요. 네. 다른 선수들보다 그렇죠. 훨씬 스케이팅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3: 맞아요.
2: 예, 그 화면에 담겨 있는 모습이 늘 역동적이었다.
3: 그렇죠. 엄청나게 네. 빠른 스피드로 점프를 하고 그래서 이 비거리라고 하죠. 점프의 비거리가 엄청나서 카메라가 가끔 놓칠 때도 있었다.
2: 그렇지, 그렇지.
3: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볼 때 확실히 비교되게 시원한 느낌이 그럼요. 있었어요. 와, 존경스럽네요. 자, 이 아이유 씨와 함께 부른 노래가 있어요. 김연아 씨가 얼음꽃. 아,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노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요걸 또 본받아서 김태형 기자의 노래 실력도 언젠가 한번 라이브로 예, 들을 날이 오겠지 하면서 부담을 안겨드리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주에 봬요.
3: 감사합니다.

0: 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여름의 절정에서 책 한 권은 읽으리. 익숙한 고전을 다시 펼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어린 왕자가 거쳐왔던 별들을 좀 되짚어볼까요? 첫째 별에는 군림하고 명령만 할 줄 아는 왕이 살았고, 둘째 별은 남들이 박수쳐주기만 바라는 허영꾼, 셋째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술꾼, 넷째 별은 우주의 별이 모두 자기 거라며 별을 세고 또 세는 장사꾼, 여섯째엔 아직 자기 별도 탐사해보지 않은 입만 살아있는 지리학자가 있었다. 요즘 세상을 보는 듯한 통찰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4: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발에 팀의 대리
4: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는요. 귀한 게스트들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 듣고요. 추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출연을 해주셨던 출판사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책벌레 뮤직으로 함께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신앙송을 또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서로가 다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책벌레 뮤직 시작해볼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하는 책벌레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책도 치고 박차도 쳐보는 이 시간. 출판사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환영합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오프닝에 한껏 제가 재롱을 부렸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오로지 하나, 우리 작가들은 이거 쓰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3: 진짜
2: 뭐든 해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씩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일하는 이한솔 편집자입니다.
2: 아, 환영합니다. 목요일에 저희 아깨미도 모셨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책들을 추천해주고 가셨고, 어우, 청취자분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4: 아, 고맙습니다.
2: 예. 두 분이서 또 음악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4: 이제까지 살면서 뭔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추천해 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 실제로 음악을 어떻게 두 분 좀 듣는 시기를 한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죠, 이게.
3: 네, 이런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또 추천을 해주시는 음악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이름이랑 원래 팀명이 따라 누구 뮤직 이렇게 하는데, 네. 책벌레 뮤직 직접 이제 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4: 아무래도 저희 출신 배경을 못 버리고. 아, 예. 네. 어떻게든 책이랑 엮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2: 예. 사실 두 분을 뵙기 전에는 이제 라이브를 또 불러주시는 뮤지션 분들도 계셨어요, 이 시간에. 근데 두 분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신앙송을. 아,
4: 이런. 예, 처음이라니.
2: 이런 적이 없어. 저희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좀 기대가 돼요. 어때요? 이렇게 좀 라이브나 뭐 이런 거 부탁드렸을 때 두 분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4: 제가 그 주신 연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 자리에서 큰 소리로 팀장님 노래를 하라 하는데요. 근데 저기 있다 한솔 편집자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저희가 이렇게 한참 회의를 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약간 그런 말이 약하거든요. 이제 보통 다 노래를 하시는데요라고 말씀을 주셔서.
2: 아, 이제
4: 저희도 이제 스텝의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근데 웬만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또 옆에서 김민경 편집자가 막 거드는 거예요. 아, 막 같은 베개 해야지. 막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해야지.
2: 그분은 좀 다른데.
4: 뭐 하는 거야? 왜 뭘 망설여? 노래방 반주까지 있는데 뭘 망설여? 그래서 해야 되는 건가 하다가, 아, 이제 정말 노래방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거 우리 어떻게 신앙송으로 한번 막아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2: 아, 부담이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들만 지금 논았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음사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하는 책벌레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님이 주제 알려주시죠.
5: 네,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요, 책 읽을 때 듣는 노래입니다.
2: 책 읽을 때 두 분은 어떤 편이세요? 좀 고요하게 책에 집중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약간 소음이 있던지 뭐 음악을 틀던지 하시는 편이세요?
5: 너무 고요하면 또 제 마음속에서 더 많은 소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귀에 많이 거슬리지 않고 제가

0: 들어왔던 노래를 듣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시고.
2: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비슷해요.
2: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책을 사실 뭐 여가로 읽는다기보다는 일로 읽을 때도 되게 많다 보니까 노동요처럼 틀어놓을 노래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1: 아, 그렇네. 아, 또 일하시는 입장에서의 독서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들었던 노래 드릴까요? 어떤 이야기들도 함께 담겨 있을 텐데 책 읽을 때 듣는 노래 첫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3: 넌 모를 딴 세상에 내 길거리에
1: 누구의 선곡인지도 궁금한데 어떤 곡인가요?
2: 네, 제 선곡인데요. 네. 김정환 님이 부르신 님에게 라는 작품이에요. 예. 이게 김소월 시인의 시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발간된 김소월 프로젝트 박지만 그 사람에게 라는 앨범에 실려 있어요. 예. 박지만 작곡가님과 박창한 작사가님이 김소월 시인의 시에 멜로디랑 피아노 반주를 얹어서 노래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문과를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신입생 때 일어나서 중국어로 된 시 하나 읊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외울 수 있는 시가 없었고 사성도 모르는 상태로 중문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다고 하고 쭈뼛거리면 안 될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문학소녀 책발을
1: 하는데 그래 그래 기계가 있지?
2: 기계가 있지. 내가 김소월의 님에게를 한번 읊어봐야겠다 라고 하고 멋지다. 그 자리에서 이거라도 대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읽었던 시가 김소월의 님에게예요. 그래서 원래도 좋아하는 시인데 이제 그게 이렇게 노래로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자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낭송할 시는 바로 이 네, 이 님에게입니다. 항상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마법 같은 시.
1: 아, 근데 멋져요. 아, 네. 그 거기에서 이렇게 김소월 님의 시를 네. 딱 낭송을 했다니. 이따가도 직접 라이브로 낭송을 해주실 거니까 저희 미리 예습 차원으로 멜로디가 더해져 있는 김정화 님이 부르신 님에게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혜진님의 첫 번째 책 읽을 때 듣는 노래였습니다. 김정화 님에게였는데 다음 곡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한솔님이 선곡해주신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노래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입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빠 차를 타면은 항상 나오던 노래예요.
0: 네.
1: 얼마 전에 좀 우연히 오랜만에 아 그랬었지 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틀었는데 그때는 어릴 때라 가사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가사가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오길 기다렸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노래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들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네, 막 이런 가사여서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찾아 들은 내 상황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 노래 그런데, 가사가.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고 좀 놀라고 음악의 마법 같은 걸 좀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노래를 듣는 동안. 저는 사실 이제 책도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읽었던 책 또 읽고 그 책 저희 애한테 또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읽던 나의 그것도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익숙한 책을 펼쳐서 읽고 익숙한 노래를 듣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가 사실 그런 노래일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0: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처음부터 같이 듣겠습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한솔님의 추천곡으로 책 읽을 때 듣는 노래 책벌레 뮤직 다음 곡 바로 또 이어갑니다.

0: 힘차게 부르네. 힘차게 불러. 혜진 씨의 추천곡인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저는 동요인데요.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요를 선곡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어떤 노래를 얘기해야 될까? 그 제 노래 듣는 어플에 들어가서 네.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맞아. 사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동요인 거예요.
0: 아 진짜?
1: 늘 틀어주다 아이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이다. 아,
0: 좋다 좋아. 아, 좋아요. 접근법 좋아.
1: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중에 하나인 이 곡을 골랐는데요. 처음에 그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3살경에 아이가 한 번 듣고 이 노래를 막 따라 불렀었어요.
0: 진짜.
1: 그래서 그때 막 영재인가봐.
0: 진짜 그렇게 생각할 거네.
1: 세상에 영재인 것 같아. 이 노래 가사 어려운데 가사도 모르는데 따라 부르잖아. 라면서 막 기뻐했었는데 6살이 된 지금 아주 평범한 아이에게 밝혀졌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그리고 뭐 동료끼리 친구끼리 서로 되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배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저는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노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뭐 책을 한 권 읽는다고 갑자기 뭐 인생이 바뀌거나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데 책만한 게 없다는 점에서 저는 어쩌면 이 노래가 되게 책이라는 사물의 주제곡처럼 들리기도 해서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의미도 너무 좋고 아이랑 함께 라디오 듣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같이 듣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중창단의 목소리로 꿈꾸지 않으면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0: 천사 중창단 꿈꾸지 않으면 듣고 왔습니다.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이거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 관련 문제입니다. 한솔 씨가 문제 직접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가 책 읽때 듣는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이 시간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팀명에 따라서 코너 제목이 바뀌는데요. 오늘은 이것 뮤직입니다. 책을 매우 좋아하여 항상 끼고 살며 독서나 공부에만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책벌레, 2번 얼레벌레, 3번 김호경.
0: 이야, 3번이 유력한데 혜진 씨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2: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앞에 오잖아요.
0: 그렇지.
2: 네. 여기까지.
0: 아니, 책, 얼, 김 중에 가장 관련 있는 게 정답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제 정답을 발표할 건데 한솔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네, 뉴진스의 디토입니다.
0: 오.
3: 우와,
1: 제가 너무 옛날 노래만 부른 것 같아서 예. 조금 요즘 노래를 가져봤는데
0: 거의 차이가 거의 40-50년 나는데 네.
3: 갑자기
0: 예.
1: 요즘 노래를 가져와봤는데 저는 뉴진스 노래는 전체적으로 책 읽을 때 듣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소리가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고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특히 이제 디토는 약간 지나간 학창시절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소설이나 학창시절을 다룬 작품을 이렇게 읽을 때 그런 배경음악으로 깔아두면은 굉장히 몰입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드립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뉴진스의 디토 노래 들으시고 4부로 돌아와서 정답 발표까지 하겠습니다.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출판사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벌레 뮤직이었는데 여기에 퀴즈 정답이기도 하죠. 정답 발표 해주시죠.
1: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너의 제목 정답은 바로 1번 책벌레였습니다.
0: 와! 3번 김호경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답이었어요. 아주 간발의 차였습니다. 당첨자 5분 저희 선정해서 조각케이크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책벌레 뮤직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책 읽을 때 듣는 노래를 추천받아보면서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 낭송 시간이 와가지고 두 분은 예, 좀 전까지는 여유 있게 있었는데 갑자기 굳어지는 느낌이 자세를 가다듬고 계십니다. 시를 읽는 두 분만의 뭐 꿀팁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요?
1: 좀 민망하더라도 약간 직접 읽어보는 거, 낭송까지는 아니라도
0: 소리내어.
1: 네, 소리내어 읽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시인분들이 시를 쓰실 때 그 안에 온유를 넣잖아요. 마치 노래하듯이 그 안에 온유를 넣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리내서 발음하다 보면 훨씬 깊은 의미에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시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약간 시 안에 운율은 소리내서 읽을 때 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네. 있기는 있군요. 그것까지도 체감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 신앙송 서로 다른 시를 이제 준비해 주셨고 일단 먼저 그러면 예고해 주셨던 시를 먼저 들어볼까요? 혜진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0: 네, 어떤 시 준비해 주셨죠?
1: 저는 김소월 시인의 님에게 라는 시고요. 예. 이 시는 제가 실제로 20대 초반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시에서 화자가 애달피 날 저무는 갓 스물이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갓 스물이 된 20살 언저리의 화자예요. 근데 그 20살에 느끼는 정서가 되게 10대 때는 어른이 되고 나면 엄청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것 같고 그치. 즐거울 것 같지만
0: 맞아.
1: K20살은 저는 많은 부분 좀 우울하거나 좀 서럽거나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즐겨 읽었던 시예요.
0: 박혜진 편집자가 낭송을 이제 라이브로 해주십니다. 김서월의 님에게 박수로 청해 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조용하게 예 평온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0: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추거운 베개가에 꿈은 있지만 난 모를 딴 세상에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갓 스물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고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위에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 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에 추거운 베개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이외다.
1: 여기 잔잔하게 남겨둬야 될 것 같은 여운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일단 한솔님의 신앙송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시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2: 조지훈 시인의 행복론 가져왔습니다.
1: 행복론. 네.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사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뭐를 가지면 내가 뭐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어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행복해지는 길인가 했을 때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침 딱 너무 간결하고 아름답고 소박한 그런 시로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자, 이하설 편집자가 낭송하는 조지훈 행복론 듣겠습니다.
2: 행복론 조지훈. 멀리서 보면 보석인 듯, 주워서 보면 돌멩이 같은 것, 울면서 찾아갔던 산 너머 저쪽. 아무데도 없다. 행복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혼자서 들여다보며 가만히 웃음 짓는 것. 아, 이게 모두 과일나무였던가? 웃으며 돌아온 초가삼간, 가지가 찢어지게 열매가 익었네.
1: 주준 행복론. 아, 한솔 편집자의 낭송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이렇게 낭송하는 시간들을 맞이하니까 엄청 좋네요. 확실히 눈으로 이렇게 읽어서 리듬 타는 것보다 발음하시면서 이렇게 리듬 따라가니까 오,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시가 이래서 좀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을 두 분의 낭송을 통해서
2: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저, 네. 예, 듣는 거 좋아해. 듣는 거 좋아해서 라디오 하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님의 시 낭송 영상을 저희 굿모닝 FM 인별그램에, 공식 인별그램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저희 책벌레 뮤직 이어갑니다.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가 책 읽을 때 듣는 노래라는 주제로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곡 만나볼까요? 벚꽃은 봄 눈 되어 하얗게 덮인 거리.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4: 이 곡은 박지윤 님이 부른 봄눈입니다. 제가 노동요로 가장 많이 듣는 아티스트 분이 박지윤님이세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박지윤님 라이브를 연도별로 이렇게 틀어서 이거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을 마치자, 보통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봄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루시드 폴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박지윤님이 부르신 건데, 여기서 봄눈이 뭐냐면 벚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잘 보면 벚꽃이 내리는 계절.

0: 말에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아서 수년이 흘러도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마음은 더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것 같아요. 마음은 더 가깝지만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차 한 잔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에 예. 수년간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랫말이 너무 예쁘고 제 얘기 같아서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정말 좋고, 또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 저절로 책이 읽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저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저도 사실 술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죠.
1: 차거리는 확실히 있네요.
0: 네. 차로 이게 카페인이라고 해봤자 이게 약간 올라와 봤자잖아요.
1: 그래, 가까워질 수 있는 네. 한계가 있네.
0: 네.
1: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박지윤 씨의 노래 봄눈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0: 박지윤 봄는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책벌레 뮤직 책 읽을 때 듣는 노래 다음 곡 만나볼게요.
1: L'amour, ça ne vaut rien.
0: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2: 네, 이 노래는 카를라 브루니의 L'amour입니다.

0: 카일라 브루니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자 영부인까지 되었던 여성 뮤지션이죠.
1: 그래요?
0: 네. 오, 프랑스의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1: 예.
0: 이제 저는 책 읽을 때 이제 외국어 노래를 좀 자주 들어요. 이제 가사가 사실 귀에 들어오면은 이제 책이랑 겹쳐서 좀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제가 못하는 외국어를 이제 골라서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책에 집중할 수 있고 음악이 언어로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감정을 바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를라 브루니 목소리가 꼭 옆자리에서 이렇게 조용히 막 그러게. 나직나직 말하는 것 같은
1: 네네.
0: 혹은 뭐 카페에서 정말 옆자리에 약간 대화하는 소음이 있으면 집중이 오히려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프랑스어를 읽을 때 같이 들으면 정말 분위기가 좋고 또 요즘은 그 책에 그런 주제나 배경에 맞는 음악이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띄워놓고서 책을 읽는 그런 독서 문화도 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이 책 읽을 때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작은 아씨들 읽을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 하나만 잘 골라도 또 이제 몰입감이 확 달라지니까 이런 경험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네요.
2: 이런 유행을 알고 있는 게 네. 한솔 과장님이 저희 편집부에서 되게 힙해서 이런 거 항상 알려줘요.
1: 힙스터예요?
2: 그런 게 있어. 오. 플레이리스트 같은 게 있어. 이런 거 알려줘.
0: 책벌레 힙스터.
1: 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2: 네.
1: 자, 저희도 같이 갑니다. 힙하게 저희도 듣겠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라무흐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출판사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책벌레 뮤직으로 1시간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까지 왔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5: 다른 게 아니라 태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모든 말에 다 웃어주시고 해가지고
3: 넘긴대요.
5: 저희가 되게 용기를 내서 이 여정을 지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아, 두 분 너무 재밌으세요. 예, 확실히 사랑받는 이유가 느껴집니다. 네.
6: 그 사실 지금 태희님이 앞에 있는 것도 좀 꿈 같은 일이죠.
3: 아이고.
5: 비현실적이에요.
6: 네네, 약간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음악 얘기, 책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겁고, 라디오라는 매체는 저는 책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5: 맞아요.
6: 되게 사랑스러워요, 진짜. 라디오, 책 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3: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세요, 두 분 다.
6: 네.
3: 자, 이제 책벌레 뮤직. 마지막 곡 추천을 한 곡씩 해주셔야 되는데, 책 읽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한솔님 먼저.
6: 아, 네.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곡은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입니다. 이 노래는 전주가 이제 길고 되게 유명한데, 저는 사실 그런 긴 전주를 들으면 이제 약간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잠깐 내가 이렇게 발붙이고 있는 현실에서 살짝 붕 떠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약간의 그 힘, 상상력이라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걸 내기 위한 이제 예열

0: 씨가 그게 이팀 선수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풍부한 이미지들로 가득해서 이제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상상력을 열어주는 음악으로 골라왔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이 곡으로 산울님의 내 마음 수단을 깔고 시청해 주셨고 우리 또 혜진님의 춘천곡 들어볼까요?
2: 저는 지트님이 부른 Let It Be Me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1: 네.
2: 이 곡은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무조건 시험을 쳐야 했을 때
1: 하, 이런 경우 많지.
2: 네, 그럴 때 도서관에서 이어폰으로 꽂고 무한 반복 재생했던 노래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이 노래 가사를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일요일이라 남편이 집에 있어서 네. 여기까지만
1: 야. 저희가 두 곡 중에 뭘 들어야 될지 고민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지튼의 Let It Be Me 띄워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주에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 씨와 뜻돌 뮤직 함께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박혜진 이한수 편집자님과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같이 인사했었는데 뒤에 인사한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저희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오늘 또렷하게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외칠게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냄새는 와우프레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 순대.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팀의 발에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4: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잔다는 사람들도 꿀잠을 자게 되는 곳으로 물리치료실과 한의원이 꼽히는데요. 어, 진짜? 당장 가봐야 되나. 아무튼 군대 다녀온 분들한테는 60트럭, 일명 2.5톤, 두 돈 반이 그렇습니다. 얘를 타고 비포장도로, 시끄러운 소음, 또 매연, 옆에 또 호랑이 선임까지 있다면 100% 잠이 쏟아지죠. 잠이란 건 말이죠, 절대 자면 안 돼야 할 때 쏟아지는 법입니다. 근데 눈치 볼 거 하나 없는 일요일, 지금은 마음껏 자도 되는데 이렇게 말똥말똥하지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